0: 고차 나서 봤던 저 메드 요봐 요게 된다 크스
1: 다이
0: 어 체전으로 통해 이제 휴지 열고 근데 말이나 지금 다 잡아라서 보고 말아서 봤던 저 투비 있는 거 지금 존송사가 간다 라캬존으로 컨 송스
1: 오래
0: 야 휴전은 저보다 냠도 송스로 지금 만들었어 어 근데 휴차 좀 송이요 되네 다른 데 마세 바게 제 니냐 탑존 니 간제냐고 냐보 된다라서 봤던 저 뭐 요르고 데 니냐 탐저 지나 지 세니 말로 주베 제대로스 다 간다 대상 다 첸 문제 뭐 뭐 보르고 되는 로충화돼서 실은 참죠.
1: 되네 지
0: 자자라서 보던 데가는 주인의 치조르고 자강라서 보는 주르고 되네 생간 문제 뭐 좋단. 되네 가서 실은 참아서나 너는 너여도 가발라서 보려인 로년라서 보다 치자. 되네 그게양 내가 된다 그러고 섭정 좀 된다 있는 섭정 야는 내가 좀 있는 그게 다 좀이 좀 된다 이제 있는 그게 좀 봐도 저건 채널 주도 야르도고 채널 뭐 된다 그지 받치는 좀 매 어디다 생겨 좀 잠땡이 린데데 된다 일단 채널 좀 놀이 그 검시 여봐 되는고 된다 이제 야큐르는 채널 맞대는 야르고다 그건 채모 조지도 니 쿨이 두스르느라 니 쿨이 두스르 니 코그르 옛날에 다 가서 채니 쿨이 두스르 딱다 말했어도 그리고 된다 이제 채소 그러스는 채니 말로 배 제대로 신념을 디스 가자도야 니고 혀레 대인즈다 센 많이는 니모 니간 소만 니드는 용지 말고 근데 인제도 쇼가 사마도 무산도네 되는 세모 추즈 예서니 코메나 되네 쇼가 사마 무산도네 니카 추즈 니서지 데 가자도지 되는 예고레스 되는 저지 되네 라바르도 지 라로 톱세 냥에 쪼베도 나만 게든 니베 만나나 소가 쪼진 세모 통면 르주 똥조 롬버는 조베스 님바르 니로 넘지는 조베 펜송요레 대체 저르스나 니카 니 국지지 메레 니모 공는 니 국지지 대 조치와 두수왕대전의 소각 두수들 니고니 코그레스 되네 먹 땡라 소바가니 케빈 즉 자조대바 자즈 조그마레 총그즈노 모 총라 그즈들레나 되네 가시 샘도 짬모 냥에 빼잖아 다 침상나네 메셔발라 소바지 된데 냥에 짬모 유도 요르고 어떤 소라 님의 거는 이 코네 하고 요레스 가기 내가 강아 짬모 유도 요르고 되네 로 겐바인바 되네 르그 톱라 소바 야보 메데바 롱넨 페르데바라 소바 된소 이 님의 거는 뜻이 코네 하고 요레스 대바 표박이 니모공래더니 담무 년년이 말했어. 대 대상 전력이 기어나다 니모공은 이제도 여보 여르데 니모공은 이제도 나 두수령 맞아 송형국고 두수령 맞아서 봐 야는 주주 체가래야 막해봐 야휴리는 까마 경아스 뉴슈스 등등면서 니모공은 두수령 뭐 니죠 말했어. 니가 표현을 지면서 두수령 뭐 니선 때 백인 라소번 배치라소번 배샤자 대니 내게 뭐 뭐지 채용을고.
1: 와래.
0: 뭐 니모공은 이제도 등등면하지 속이.
1: 대니 그 불교수가를 비교는 내가 실현시.
0: 내갑 줄한데 언제나지리디오레 내갑 내갑하고 로버드스 종합이다 지 르근 난서 존도 세그마르베 대소라지 갑대 좋다는데 진료에서는 배차에게나 지금 죽바 야당 지바다 웅이 르반 치마장와 제단 코웨션의 감자 송요레 대체서서는 배차에게는 주보 답 대시중 문제는 뭐 또 용르고 어 또지데 내갑 줄한지리 그 내가 또 오는 무슨 그로 또 오는 말고요 다 또도 제 이거 뭐 정말 희르고 사마사고로야.
1: 네네 네.
0: 어디서 단 지금 죽봐 야단 집어. 약공으로 가. 카공으로 제고서는데 전통구지로고. 어디서 단. 되네 지금 죽봐. 야쇼. 같이 된서 까닝 말이스. 단 너드는 게 또지데 까닝 말이. 집아데 까닝 말이. 콤바데 까닝 말이. 죽봐다. 야나 마 코바시에지서 요르고. 코바 죽죠. 대기인데 지금 죽바 야당 레우다죠 죽바
1: 죽이면서
0: 그거 위죠 대소코 내가 그 룰펜도 요바른 거고 롱롱 그 맨주존들 배차기는 사마 마기오바든 저 리버카스 야쇼 오르고 제가로 된 야쇼 오르와 득쇼드 까죠 말이스 야쇼 지고르스 쇼드 고르스 그시다 주말라소바 다 롱카라소바 마기오버리 온데 코바 마존르고 그 죽제데 롱롱 맨주존들인 거고 zubozhan yeg me meba ten ma guba me ten ma guba yenda ne ji zo ma gu kuzhan yin ran yeg zubo kuran kuran me ju zon ren gu gu ten se de juba de ka ji yo ma re la ma ko ba ju ji la so ba ya ju ji gu res ta nyon zo ma le ten de wen ko zon zon ma nyon jin ta ma yo ba de so ma shen de ru gu
1: re re re
0: o ten wo ran jong me ji ga ma ja song yo de res ne ten de ya ma yo na ko ba po la so ba ma yo ya shu ju ma la so ba ma yo na ma ko ba ju ten de ru gu de ga ma ni song yo re 오든데 산 니가 말했어. 뭐 간이 말했어. 오데 거랑 얘기 돈냄스. 그게 뭐 간드는 존으로고.
1: 오래.
0: 지금 줘봐. 야든데 뭐 니 가면 내가 다르게 찾고 오니 르바. 칼로데야 간이 말했어. 칼로 두두두 만더. 되네. 치마. 치마데 간이 말했어. 치마 조치어 맥이 치마 존으로. 맥이 치마데 간이 말했어. 맥 치마 돈지다. 그게 섬도 거는 맥 치마 돈으로고.
1: 오래.
0: 어디도 ngogur zuhingu san cenek yena ko ngulit tu so sem do tamo re son san nyama don pa ngyo siru go ngujin ne te san gu dong ha de so tis pa yel zo dan chi ma ma de ne gen de ne ko tis ji
1: on
0: liang sa san de ji sem ne la so de ri de ne tab de bo ne yena pe chen do ban ra ji chang mo ku yo na me ni chi ma don ro go de de me chi ma de ma don ji go ro go me chi ma don ji ne de ne me de zo man ra ji on de ne me de tis man jan ro go do de ne gen un yin le ban chi ma xiang wa de yen de zo ba ba ji ro go 쪽바데 발루드 솔마 밥지 데미스 쪽바 데르렌도 다롱 까데네 데네 빠지마라스 마 나주다
1: 진짜데 돌로
0: 오 진짜도서
1: 에진 진시 예로마 저데
0: 진짜 진세 위로마 그 두수두수 동요 킹고 데 마도나 체르스나 가바도 부 로그인 받은 데 있나 전에 신조 신고 다 간다 누차 시면서 데속은 내도서 나온 줘서 단데 데네 케마다 감발라서 바데 디테 트렌드 도그 트렌드 춘존드 창주라서 데네 직전에 점을 까데는 가서 저기 나서서 날리니까요 저기 좀 요거 저기 나서서 때 대야 다진는 그 주차 그 규모 그 레이스도 좀 먼저서 저기 나서서 나지 니까요 데네 라바드 젠다 코웨션의 가마자서 저때 코아 가닝 말이스 코아 가닝 말이스는 준신 돈도도 쳐존으스는 안냐보드서 두토르 제고르스다 냐보찌르 두소지오르고 부모니가 나 냐보 냐보제지데 코 사마살레데 찌과르 코아드소 감드손 폐용 법가서 대소고 파동 그러고 근데 인세드더니 코아드소 까닝 말레스 까체 드라바이나 근데 디젠라소 봐 존레니 가요레 다론 잡치아르나 다드소 왕보드소 레르스 마롱 봐 마네존은 존르송 요레 코아드소 본르지나 코아 까체 드라바이나 근데 지마 보지야 라소 봐 르주베야 누바드나 멜레온 사마 마네 접단 주고 단 세마다 요레도 코 누바드 반냠네 로자그 누 바드냠 다 마네그즈브단라질 존들리니카 데이즈드 다지 제 곰 슈바 야단 지바단 우니 르바 쳔마 샹완친 쳔 너겐 쳔 요고 펜 펜조고서로 그 참도 펜조고 대소 그 뒤돌 마 마톤 노그 담 마교발라서 왕 바 부드르 요르고 바 부드르는데 그 쳔라서 동고 사저선도 줄마 돈네 조바드 마셔던지
1: 就对头对头。对，新的了嘛吧。新的了嘛，这里。我打的是什么？那个就让做这的做起来，六个让烟，跟王吉哥，荣荣没去做的，人家，那里是对，让烟个兄弟的那种王吉哥，么是改个老马的是。嗯。但那得做改上那个卷的了呀，石头跟面具为了的，这。送油的。那是那是。新的了吧？打打切记生意为了这的呢，不要让小舅面子看看，明白不让不给我给，搞点你们了，不要说话的比用的送这些呢，说两句就过了，讲的当然是。
0: 对吧？对的。那么是没听你讲这里，是这路。
1: 对个，就说的就那个说那种，我不叫对说做的经历的。他对说的，那么就那个说对，那么他对些做过，也是跟对些做过。嗯。但那他不要说这个呢，就把那对些呢，那个所当些上个那说了判断呢，对着了也是有的。
0: Jini draba nizu nima lodru dan shangru nizu. Tene te shibcha iwa siyongde jika, soga, yaga, duenka, gundu, gume zonde. Dawa nire nire zonde du chog iwa siy yore. Tene du chog de la du chog susu la mandraba ge yonam tinta tinta siy yore. Cha siwa ina taji tangbo gunka nra jiyo naru go. Gunka de gundu de chamo re sadu. Panga ge shirog namhi chamo re sadu nong ge medro de hyuk chenpon bar. Babi baga la soba, kashom durugo, kashom baba anke tene nanga me dhruyden bar dhruyden riyong sadu, tene samadha so juu jing tenje dan, nene juanlamde chino yu gursi na, juanlamde bagba gui dan, lamne dada gose, jik baray gu guze dhruyden gungju, bagba gu guze yurugo, da shil long cho dhruyden yike, baray gu guze gungju, lakba dhu han zhombo gungu resi, han dhu zhobo gujin, nanga chenpo rengu go, han zhombo gujin, tene gangba dhu zhu, gangba dhu sadu, zhong dehyu yu te gangba dhu bimo dhruyden sadu, tene
1: 空巴人家呢，空巴，啥也空巴，你认难的这种的，空巴，空巴转不呢？转不，你咋认得多？他顶上他追剧的那空巴的，要不的那有如果，只能你是这弄的空巴是写了写过个，多么叫做单着？等于他讲的弄错的嘛，空巴转不有吧？弄了脚踏不了说吧？等于没钱一样的追剧做过，那这样的几顶上个追狼子的有如果，我等着端的多的那些，谁就能可以呢？转不过来，等于那个情况。他工作根本你干的，就管着就是根本端的，老板张伟呢，等于就那么的你接班人家送的，等于这的工作个就那么的。
0: 다른 야 저르도네 그가 제 돈 제로 금에 돈 돈으로고 텐서도 간다 저센데 야 혁치르도네 던저 던지더래 지가다 소가 그 뒤슬라 이 소나 간이 던지기잖아 나서다 지가다 소가 된 가서 뒤 예즈도 냠도 지손으로고 다서 다다다 벽소 알고 나는 다니리니르 좋은데 동부 지가다 다니
1: え、てかせな、ね、地図が所属にまごと調べて、なんかメドで냠ろで、てね、軍科さでで北京でやダウンひょれ。うん。で、準戦でね、中南と中中で転ぐるすな。それで人ば、陸軍だで人ぼち。
0: chukche chaba mayinba, chong chaba mayinba. Tene ju pechana shubha la soba jya, chishi zo, shubha jya, kunye punye zogumale, tundra zoji tang. Tene

0: 소도는 파쪼마즈 파시 드르존에 다 간다 주바 잡을 가서 쇼니 세서 성르고 담보 쇼 되네 니 되네 파시 잠마소 어 된데 그 고름 조지나 되네지 루크 베킨도서 파센저지다 롱라서 봐 멘페 저다 다데 펜도 좀 보는 거고 된데 있어도 추 잡살래다 주바 잡아지나 군이 송전지 조르고 된데 조지나 내기 망보 좀 광고 조지다 조보 그 또 비셔면 조지다 다 된데 펜도 좀 보여 봐 된데
1: 맞았어 singa namba gondo semba de ne pheran si ju min ji kang ge min ban bo na ba ye ba ge ka de ni ma la pe so re bi yong li tin bi jin she da du she ni ge shen la so ju go la jian de dan le si bi da ba de re ting di de tang lan zhen ni zhen na da zhi bi nong de cha za xiu za

Sengke Chobo Namba Gungkang Zang. Tata Chidi Sengko Tsukpe Lengtsin Dene, Pejo Lungchin Nyingchin Lekong, Kamke Lungchin Ki, Nga Tang Nge Dupe Shulam Shibe Lengtsin Dere. Delingke Lengtsin Na Dengri Shibe Gungchun Nen, Pejo Zomba Bo Changchin, Gen Pinso Chashi Lahi. Gen Pinso Chashi Lahne, Durab Kongme Lorang Ngapchun Na, Pejo Shiga Zeru Kuchungshi. Shiga Zer Saku, Gewu Lopcha Tang, Pejo Lopchin Chini, Lopta Shin. 치수 사쿠 롱진토 게겐치 샬리나 젤로 치톤 구자 야주 캬치 로니즈 좀리 사좀타 이주 좀리 소지 차리라 주시 콘게 잠치라 침바웨 변종타 조모랑메 답르니 슈촌 고주 담리 푼초 짜시지 고주 담리 쇼지 소휴 나지수 자용 장뉴 메리 좀리 사좀치 따초 차가양 통요휴 데리 Pejong Lungchin Nyingchin Lekun, Kamke Lungchin Chi, Nga Tang Nge Jube Shulam Shibe Lengtsin Na. Jekab Chi Rinpa Tangpo Zomba Po, Zhongke Zomba Po Tungso Chi Tsoma, Pejia Yiri Nyingchi Zomba Po, Jayong Changyong Meri Zomri Sarzong Chi, Tachow Chaga Top Nyongkin, Gen Pinso Chashi La Denshu Che De. Kong Tomar Lopchan Rinpa Ni, Rimshin Zomri Sarzong Tang, Chapshung Zomri Sarzong Chi Lampur Shubi Leu Li. Loblin Gatsa Nangke, Shidu Chi Chowa Tang, Naso thala phabdu je zomri satsong kor chi ngotsa tamju kor shuju yinbi chi ji senpara gasa shuju.

0: 그래 어딘데 제제 녀망아도 지지다 봐 인이 있다 영화로 어디다 제이도 비이로 봐 어디리 사순대네 지린 그 난데로 봐 녀마 다 럽도 중에 가라 집단에 강가 가버로 지도 가 근데 지리 그리기 루제 디게로 두 제제 가버로 지여 아 내래 다 달다 두스 소소 야 개를 내제 인 삼도던 디다 봐 알아 신주네가 아니 얘기니 제이 이내리 비이 이내리 이자위 디데라 다 다야다 당내지야 디 가버시부터 가 아니 다 단다 都是七点七点上班，老爷全干了干啥么子？基本拿水去干的了吧？老爷，俺那边的总理的来干啥子去？别的这个里的人也下下，下下。我那个我没得路子的，俺别的这里就是住宿的，我的姐姐，那停车干呢？就咱呢没得路子的呢，咱们咱这里咱们上俺住么什么的车嘛是吧？咱上这上路的去上班，俺这停车总理过来干啥子去？这停车是下段的。
1: 嗯，这个小姐，哎，人家是正在人家一堆在外面拉不着了呢，休息哦，人家几个月，但俺是天天在地下给人家骂的，天天俺都天天，哎，老中国可不几乎人家要骂的，这些草坪人家要骂的，哎，路在那个刚刚俺压过差评的，毕竟俺总理在俺出点小听话的，是吧？他这一天就在我今年他对面现在就来，今天他说是前几年前的，讲当地，别的人家出不了事，但。 俺亲戚那边的亲戚的学生，现在你看现在亲戚的亲戚的学生，现在这个，伢的弟弟、恩弟的贴的下，恩弟老在一般的地干的下，哎，这个看看老了辈子的，伢给老辈子，伢抓着那老多，伢哥哥那老多，伢恩弟大家才都大家才，大家也没亲戚的要了，亲戚那边伢的，谢谢谁的，哎，学我俺别的，哥，这个老家里就咱们，他今年给俺。
0: 都不能的，但是别的话，就那硬性话嘛，还是什么工作要不着。哦，我讲伢弟弟爹爹来开心嘛的，手指皮下子爹爹来开门了，是不是？打住的，人家给那个汤来了汤嘛，就当他拿着我做皮的。哎，伢两对姐姐给些伢弟弟吃下去了，伢我做谢谢叫的。我他做姐姐，俺兄弟俩在平时做米的，搞不会媳妇要得来做姐姐用品的那啥，他拿不出钱头就怎么？俺那做米提不的，咱弟弟俺做的伢做。 좀리 다 티샤는 시마레 티샤가도 좀리 뒤에 쉽죠 알바야 다 도심 미치 용내 시엔도 용료를 제레네레 간소 녀마도 둘러 다 망고 쉬우자 그래 아저 시에 되냐 샤를 카유 때 시에 되기 시야 생각해 어 자디 야가지르바 털게 좀 봐 자 안쪽 거는 시에는 배디 좀티 소소 좀디 배지 잉나라 바르고 그 둠다 인다 시우가 좀 아 뭐 한 상야래 인다 뒤둠냐 지단 야유를 묘마래 디샤니 얘기를 그 둠냐 뜬 둠냐 다락바르도 딘데 튀집지다 되는데 이제 항상 거야 이제 봐. 딘데 지다 거야요 말이. 에 딘데데 배지 삼해벽지리. 디자는 시 이제 말이. 어 딘데 먼고 이제 말이. 아니 게 이제 진유 당마지 표정 일이 사과 애는 안 제이게 이제 좀 이제 돈이와 좀리 빠르마 줘봐. 디자지는 좀리 빠르마 이마다. 디디 하고 말아. 좀리 빠르마 근데 이 사고 거절 직된 거 유매다. 귀코로요 말. 디디 하고 말아 부르마. 어딘데 굉장히 내딘데시 표정이 이 살바는 가서 다야 망쉬지로 와 어다야 망쉬지니도 봐 이제 따뇨 어디게 따제 에 디가베 에 근데 디라 로라 박베리 다 신우 로조 관계 딘데 좀 딘데 딘데 통하니까 소소 소하다 녀부 싶죠로 소소 잡부 싶으로 이게 이제 통하다 딘데 통하니 다 디디 간다 간다 좀 전에 간다 전제 거베 좀 봐 지지제베 좀 딘데 제제 전제 거베 싶으로 어딘데 제제 어디데 망 제디리 미사례 사제 일럽다 제제 미사례 사제 제 제브레 에리 양과 지나로 추주로 제브레 에니 견조 제제 엔티데 개지치로 제브레 신예인데 된다디데 제는 지도가 좀 개로와 지지 럽제 소함도 시라지도 유수요 말와 딘데기 낭데지 이제 통동왕에 배지 통을 다다데 다 로디와 집주 자란 부지도 세야민도 와 세야민도 이제 어디데시 통 앵아래 딘데지 티뉴 에디디 제이네 티 이걸 구부래 시우지 소세 체베 디르다 다고 구우제데 거기 저희라 섬사지 어디데 제제 사과라 딱 빵과 디데 다 다와직드네 사과라 와데 구주 뒤주 민도가 어 굉장히 진짜시 구주 뒤주 민도 사 굉장히 포배디 예브리 주고 배디도 레용 예 민도 거트 전바도 뒤에 동야 민도가 작발 그때 되네래 민도디 걸보면서 민도 진짜 통거와 심해 진짜 통거래 라과동의 쉬우는 길이 북은 낭도 럽제 낭도 있는 뒤중한서 도나치하다가 와서 서로도 근데 제제 뭐 도시체 고야님은 다와 그제 지내래 에이 어마래 에이 로다서 저 다 경제 소소 삼야디 다 경제 내 그제 지내란다 진짜 사과들 꼬베 내세디 레민도 잠그도가 소소 레미 하고라 어다 디네든도 시험자게 뜨그린 그래 제제 진짜 먹고 뜨고 말이 제 진짜 먹고 때 디디 안절 티저 디디 깨다 집저 려니 슈누스냐 저 려니 슈누스 어 뒤집 친지 저래 어다 려니 슈누스 어디 바디 디가도 뒤집 나라는 약수지 차버리 지자체는 네 말이 되죠 좀리 주고 말자 이래 좀리 디는 시부여래 어제 띵 알아라 강요 체제 소소에 그때 소소에 나가지 소소에 막에 달간치 소소에 나지 나지 아니 뒤뒤 내가 슈타자래 다지로 거니 등고 용비 답지로 대리 용비 대지 다용 거야 다디죠 다그래 어디 자지 뒤뒤 가서 시그제로 놔요 말이 놔요 말이 슈마와 할 때 거리 老爷子老妹妹刚在地里下解决家长的这些说老里是吧老人在那几位修着老完了家庭一天天大呀要了我今天姐姐都是我那个媳妇大牛我今天姐姐哎今天爹地怎么在我这他擦龙用呀了呃总理了嘎子总理今天这些家家媳妇的变多出下的你那老这么远吧没事要这么提的今天乐趣多啊我今天姐姐 要是去一下，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ལག ཏེ ཉི བ དང སྲ ཅོ རེ ཙམ དུ རིང རེ ཅི ན མེ དེ དེ བ དེ ཤི བུ ཅི ཐར ཅབ ཆུ མ རེ ཨོ དེ དེ ཧོབ དེ ཐེ མ དེ ནེ ཡེ ཀྲུང གོ ཤུ ནུ ཚག པ ག ལ མོ གོ ཆེ སུ ག མོ གོ ཆེ ཅི ད མོ གོ དེ དེ མ དེ ད དེ མོ གོ ཆེ བ ཤེབ ཏ ཅི ཆེ ནེ རེ དེ ཤུ གུ ཆེ ནེ རེ ཕང གོ ཤི བུ ཡོང གོ ཡེ ང ང ཅེ ཨོ དུ ཅེ ཅེ ཡང དེ གུ གི གུ གི ཅེ ཨོ དུ ཅེ ཅེ ག ག ཅི ད ཉོ ཨོ ད ཏོན ཅེ ཤོ ཅེ ཤི བུ ཐེ དོ ག དིང ཡེ ཤེ ཡ ཡེ བ ཅི རེ ད དིང དེ སོ ད ཡིན དེ ཤི བུ ཐེ མ རེ དེ དེ ཁོ་ཏི ཁ་ཡིན་སན་ང་ དོ་ ད་ ཉན་རིཡ་ ཏི་ཏེ ཡོ་མ་རི་ ཨེན མང་ཅེ་ཅི་ ཡིག་ ལོ་ཇུ་གོ་རི་ ཡིག་ ལོ་ཡོ་ ཚ་པ་ད་ ཏི་ཏེ ཨེན ཤུ་གུ་དེ་ ཇེ་ཅུ་ ཁ་རུ་ལོ་ལ་ ཏི་ཏེ ད་ ལོ་ཏ་ཅེ་མོ་ཅི་ ལོ་ཏ་ཅེ་མོ་ ཏེ་ར་མ་ཅེ་ག་རི་ ཏེ་ར་མ་ཅེ་ གུ་དེ་ ད་པ་ ཨེན ཨེན ན་ཤུ་ཡོ་གི་ ལོ་ཏ་ཅེ་མོ་ ཚོ་ཨ་ཏི་གེ་ཡེ ད་སོ་སོ་ གུ་ཡོ་བ་ར་ སོ་སོ་ ཡོང་ཟོ་ཡོ་བ་ར་ ཨོ་དི་ ངེ་ཙམ་རུ་ཅི་ཏི་ཉུ་ ཙམ་རུ་ཅེ་ ད་ཏི་ཏེ བུ་ཡིན་ཏི་བི་ བུ་ཡིན་ཏི་ སོ་ཏོ་ད་ ཁོམ་ཏོ་ཏི་ཉ་ཅེ་ ཤོ ཏོ སི ཉེ ཅི ཅེ དེ ནེ ཁོམ ཏོ སི ཕོམ སི ཅེ ད དེ གེ དེ གང གང ཡེ ལབ ཏ ཆ ཅེ ཨེན དེ དེ སི ཅེ ཅེ ཡིག ཏེ དང ཅེ གེ ཅེ དེ རིང ལབ ཏ ཅེ གེ ཅེ ལབ ཏ ཅེ མོ ཅེ ཤུ ནུ ཏོ ཨ གེ ནང དེ རབ ངེ ཙམ ཏུ ཅི བེ ཐང གོ དེ ཡིན ཐང གོ ཅེ ཅེ ད དེ གུ དེ གེ དེ ཕ ཅུ ཏུམ ལི གུ ཟེར གོ ཡེ ཏོ ནུ ཏུམ ལི གུ ཟེར གོ ཅེ ཁོ ལམ ཏ ཏེ ཡོ སུང ཨ ཏེ ཏ བེ ཉི བ ཅི དེ ཡ ཅེ ལིན ཅི ཉེ ཅི གེ ཅི ཅེ ལིན ཅེ ཅེ ཁོ ལ ད དེ གོ ཅེ ཤུ ཅུ ཨ 디레바지 참 머제바 당에 디디브제바 다 디네 고소는 디고 디디 격려로지 맞아 디디베서 디디 다가나 어 람데로 슈베서 디 어딘데시
2: 그러니까 급트 디 다가나게 소도다 코모소스다 펜조 좀비 두제라 고여바게 어 디디 양지 베기 좀비 두제게 다 디뎁디로 왔어
0: 어레 디디
2: 달로 치세게 다 디부다 다부지로 와게
0: 네디
2: 급트 디랑 근데를 찾으나
0: 어 다디디 둘이 교재지 쫓치셔리 안 된가 됐다로 지야기 에 신지림베 자 에 둘이 정매 에 뒤집들 봐 다딩 안 됐다는 안 돼 밑에 도시들이 다다 다다 제례 종용 밑에 도시들 어디야 자기 쉬워 안서 뒤 가서 둘이 남나 죽뒤 때문에 뷰이 더 뒤 더만 나가이 안들 별도 둘이 교재지 지동 이제 겨주 템배나라 sartuyun chebwa, sartuyun chizwa, taa titiyun gandhu zombabu chabi laa inayari, lundu banjo laa inayari, kondzu zom mungu chi dinaa laa bayi naa warwa, tita tishinbaa yaa shimeyagi kebwa dinda zumli 진짜 먹고 떠나서 어디에 제제 라파도 데 박자 접수 된데 두유 매도 둘랭가 어떤도 약 먹으리 자신의 대비란 저수가 고주고 어디 대접 가는 저인 자제 엔 대비란 장만 저수가 야 대비 이제 대비라 야 양자 대비 디 잉글리시 쉬고 쉬고요 엔디 던데이나 난도 도마 좀리 람다 티녀들이샤 어디데 진짜 在年嘛，人家不中的，人家总是总跌牌么子？哎，人家听对总是跌不的。在第一个了，俺最人家在年嘛的，去年的年嘛的新运节的，俺在三都中的新运节，他别提地主企业干起了吧？哦，地主企业干咋了？他谈的东西嘛的，他谈点个那些呢，就在听说不让个中个女的吃上药的，他难得受不了嘛，就提早俺个地了解药嘛的。我在俺说第一个都得来就咋嘛，他听说不中的。캡이 쉬우 좀으로 루르 개준에 안정에 쉬야 나 좀 리라 침배 간디 봐 다 덜게 치셔 간래 그래 좀 리라 미 간게 에 도나지 어 뒤냐만 고 떠냐만 고 어 뒤대지 그거라 애가 살로 주배 간 그래서 와 어 뒤 아미지 살로나 뒤럽 됐지 부지 좋아요 봐 어 뒤대지를 리에 봐 어 땅 안 돼서 땅이나 다 배지 뒤내 숨디다 저서 윤정년야 가지요리
2: 저한테 좀비 잠바르로 하게 아바도 겔라게 아니지 좀비 멤버게 양간조 첩슝에 좀난 거로
0: 나리
2: 되게라 양 첩슝디야 그들을 싣고 좀 나게
0: 다 첩슝디 제동 국제 국주 거지네 거소 자진아 근데 수버레스나 유럽 겨주네 제 이내 루로 국주디 봐 다나 단다에리 담주들과 통제디 자게네 아니 다르포시 부중제 안다 중앙 연제레고기 연제로 사천도를 봐 어다 디토라 당고 전베이스의 주시마오의 처음에 접을 봐. 어 처음에 접제 디가서 접시운 통제지 당고 근제스래서 남바디 유델루블링기 담제저가르 첨개기 랍자기 접신 오미야기 이제 남바지래도 봐. 당한테 회개기래. 당한테 전제디체제 당한테 진행이네 다 간게 진도요데 야 디네래 야구로 니미도 갈라면 되게 근데
2: 진짜
0: 올라서 야 주임도 그래서 제브리 진짜 갑라 제발이 진짜 넘버 텍스 텍스 충분히 야 잡아 진짜 두 쳐버려 돼 차 용수 상에 어 담배 들어가 이게 에 되게 자기 용수 직접 강가 탕 유해버 진짜 줄이 중화소가 어두 뭐 좀 버리 아니 슈구데 지구주 거지로라 간데 들어가 계제 렌저 열어봐 들어가 계제 렌저네 아니 정용기 담주 제가 통제기 전도 안 담보디 녀르 녀르 잡아 애는 같이 뒤 두루 리제렌서 리사 리제렌서 리사 애티네 뒤 종용라 애티데 스타도 담체 종용게 진데 전도 녀기 인스 애간게 데 가서 담자 두에 세자 담리 뒤 먼저 녀레 잡아 땡글 봐 애다도 마 담체 뒤 잡아 뒤 용녀 용녀래 동아 애가 이게 리 애가 두 스템도 뒤냐 인지 잡아 애네 뒤 애가 뒤러지 그동아 어 진짜 뒤로지스 중앙년들하고 로다리 시대고 여제래 소세이티 이내래 뒤 두배 냉정민 동아 에레도 제제 에레 어 제래 어 제제 에 사고 직접 두디 잠바 뒤우샤브래 팀에서 제 에코라미 운에 뒤제 자야 디네 다 뒤에 키스 동아 에레 시고 코라게도 시베지 와 제버진 뒤 잠바 자 디레 뇌마 잡아제 어두스 팀이 에도 뒤제 뒤디 가라스나 난주 막바 롭다 치마 레스니지 티비니 어두 제제 담비데가 통되죠 어두 시직제 디네 레 네마 니니기 미스니지 양직 티비니 어디 애니제네 지야디레 거저 담리 거저 담리 접슌 티제 애니게 당고자가 바고 나글링메 사죠 어디 티제 게두데라다 미마라 두데라기 날게가지 애니 코란로 코란니에 시우춘 엔디데 쳇버리 그게 배팅으로 걸어 믹제 아니 민나 휴닝 버튼 때문에 단체 진짜 시 어디제 제제 능력이 나와지 도움에 어디제 제제 망고지 진짜 돌격 요구도 갈 아니 안 돼 뒤도 뒤 이제 엔티티브리 어디나 바고나 링메사 아이 쇼우지 방한테 뒤야 망고지 애님 장정종게 저 레가 미체 샴디슈야 안 저 가리

0: nyele diga dugi lege dine jorwa odira ramde shuje dusi chigore e tonto gaga dusi dido nara nyuba chenpo te penu chenpo ten dido ba nandu chinye ngara ta soso goyote hibu tubu duga soso jebe lega de nyingbo chumbor ba odinde sireisha pisana lakwa lak moti diga yowa nyose lakwa lak moti diga ganga jik tibari odu jeja ta shugute dinde reisha kalsa nga thoma chugya kalsa tubri namla chubari 주원하라 세녀 망세 되녀디 샤마담리샤 진내 안다 간도 점녀디 다 뭐 잡고 싶으리 점녀 누부터보다 빠뜨 강게하고 그래 자라보다 제 그래 어디대 제제 다 데블로를 좀지 지녀 어 짓다하고 그 말이 그 미개게 신기 말이 되래 다 대샤 다 미 미개게 리네 네제디에 토르시 붙임 발이 다 강게 점녀기 데블로를 숨녀지여바디
1: 하고도와 longo dun la ji tu zu pe xin ni zan bei ren ni lu zong xiao mo lang men da ru ni xu zuo ji ba mu su ba zhi xiu yu ying zhe bu mi ji la zan yue bei ren ni lu zong ti guo ling ge gen pu zuo zha xi la ji bei dian de ne ngai me zi nan ki pu xiong ke zan ju xi yin la de ne ngai pa yu la pu yue li xi xi jiang yin xi ji xiong
0: ta xunyu tuyirwa, zi tanga rozo xe na mang xe xe zengzhung zhuri. Zengzhung zhi kaya xe na ta wadi chariyan da wadi xunyu ta sanpa chanya da xunyu ta zizung zhuri wa. Odi zizung zi mbalay gangri wa. Odi zi yin zi zamba di re dunga, zi tanga zengzhung re dunga. Zomba bu ganga rozo daga re xa, ta ngare ramne xe nere daga ramne xa. Ta sopzom si nye di ya lo ya le xe, ta zi zo nyamnyo yo ba. Sosio rinnei chute diya songchoo kachin yoy ba Sosio jito lo tokshib chiya diya ta neze chol ba Odi kata gandaan le bol ba Odi di loozom di maa chi yoy ba Odi ngeri Ta rinnei loozom di ya ngara kachin yoy ba rinnei namba chi ba Ale loozom ki tenye zaga shubi na Loozom si nye di dire dwa namba nyi Ta nye maa ge nye loozom di Zir na yunchung goy ba ta Michigi nye zesim chun ba Odi ngeri dwa ta tisha gande rinne lo tum sa de ya ti de ja de mi dwa ti la zo rinne nam ba ji ge je ti de mi di de wa ri ga de de se le dwa ko de rinne de lu ju ji ja ri wo dwa e ti de ju zha ba jin ne lu ju xie zhe xin ba rinne xie zhe xin ba jin ne zong ba bo ji o zong lu ji jin ne lu gu yin ba ji la ya ko ra ra la kya ju yue ba ji 这些这个原料定的是这个话但这个是你存在前些定的区别吧说怎么能够打不了许多的卡在是呢他当个年纪做体育的了因为呢培养的人呢给蒙古中西级长了铁骨的话再买买铁用的哎培养了青椒西级的一下本来培养不了的那些哎塞街干了列队的把里面蒙古的地呢 타르동아 비자잖아 안다 근주 땡주 파르마 탕고 지그지 나타날 거야 버리 가르자요 봐 가르자 준제 리베데티 탕부 탕부 거나 봐 봐 어 뒤슈고 뒤 균지스 있자 만한서 위발로 세기 뒤자제 너도 쓸 거나 봐 근주 땡주 차 용수 주배 근주 땡주지 탕고란 주야 가자 나다 바르간리 아니 사제벤디다 시에모가 제 용기 벤디다 토마즈 봐 디스리네 쟁가다 중앙아 차 용수 주배 되나 봐 봐 Ani ngūzhū yubse, ngūzhū dāma bātā, yāngjē chūpa tōchī, tātō kāngā sōy nāwurā, āntā kāntō pēchū chēshī mbātī sōy nāwurā, o tāt tōchū kāngā zānē rē tōngā, dūk tēnā shīgatā yā tīpē sōtā jōr tērā, inē rē rīngnē chūngzā zōngā yūntū kāngā zānē chūpa chī tērē, o tīngjē sīrē. Ngāntō āntā yīnā tā rīngnē tā yōgōr tī tā hēntū chārpa rūpā, o rīngnē mē nā yōgō yō mā rē. Rīngnē kī sūnshū jī mē nā rīlūng tī tōngba jī rēshā. Rīngnē kī sūnshū jī mē nā kāngba tī sātō yī pōngbō, o tīng tē rēshā. Tā yīnjī mīnjī rīngnē tī ngōng tuyān kūgu tukā. Tā ngā rā jī gā tē rī jī bā rē, tā ngē rīngnē yī nē rē, kāng yī nē rē, tā mōngu jī pāyū nā bā rā. Tā pāyū jī rā 그린제고도와 당에 두시 지가 되게 생가 죽게라 네 로드윈자 김주지 같이
2: 도시 뭔가
0: 어 제지 지가 도시 지가 서유명하지 어딘데 제제 두기 두기 지기 지기 두기 두기 지기 지기 제제 어두시 로드 지주 잠바 이도 중이로네 TV 로 뒤라서 두기 다 TV에 그 가가 사제 당에 삼로지 던데 잠바 티니 티사야 주는민도 안장 네 톰에 당고 지주기 소소 삼로지다 뭐다마 서윤월도 좀봐 지야지 둘이 걱정하면 누가 알아 딱 가진 체도 어 독체제 에 망고지 독스 휴거 커서 준 것인데 지래샤 더더 독스 지도 좀봐 종체인데라 코로나 안 봐지 대체 다 주지 그러야 지래도 와 지네 종래래래 지네래 시부티야도 어 진짜서 시부티 잡아 애가 미치기 사야 주네요 말봐 땅을에 레와라 녜디 야구 종료나 경계 딜레 염려질라 경계 딜레 티나나 야구 도성도 와 시그지 지고 말샤 앵한테 배지 배티고라 신내도 좀 어떤 좀 간다 기존에 시야 제요로 뭐지 지야 어 티외 망과 여고로에 별로 시도 용야 별로 지자지야 어 별리네지 지내 송교리 뭐저리 균지리 초용의 밴도도 와 땅에 지브리 남미지기 뚝슈기데 기계 도마로 어 땅한테 좀리 자월 죽는 게 그냥 로좀을 지원하는 게 이 니버여 받은 적이 내인데 냠묘지라 제시나제 어딘데서 죽나 야도 생기
2: 그래서 알 그냥 저랑 그 표현의 시기들이 있는 차례는 딱 해서 와요
0: 나리
2: 데인데 딱 마시디 타린 부터 말이 들려야 에 연지지 파유스디 미참에야지 제거지다 제일라 된대지로 와요
0: 나리
2: 데인데 딱 길라 길라게 로드 페이지에 아니 무슨 양자 저기 계속해서 파유디 레지 아니
0: 培育的是内地的都是不是难的呀在从那些培育的时候呢就来讲但是今年所说的七月的顶着脚了吧但是他妈的也在这里也可以有这么多但是马上就在这里也可以有这么多但是马上就在这里也可以有这么多但是马上就在这里也可以有这么多但是马上就在这里也可以有这么多但是马上就在这里也可以有这么多 시부제도 어 디게디 오다과래 어다 진짜 시부 이정화 오동아 어 이장망원의 용야주는 민들 어디 시부실 얘기 디네 야소서 서윤을 로우다 서윤을 로디다마 당면직 집에 드기민도 야 니자 숨도 로우다 그 시에 니자 숨도 로우 점점 하마고보다 당고 로디다바 야 차용수 맞다바 진짜 뭔가 통구도 말했어요 다 제네레 친사배 주고대야 야 주저교야지 야디 가외 붙이래샤 그 시에 지 대장자 대벌이야. 서윤을 집어지 편도 제조와. 딩어서란 통도 공에 맞아 강가도 가. 어디 계시대. 하고 조삼자로 지도. 어 로카시 진짜 마 치미자 그 딩자 강가 중대 임에 명도 있어부도.
2: 좋죠.
0: 동발 맞이면서 저 소소디 독재 지무 잡자 삼자. 어.
2: 안길라 태나게 지다 소리나분이 오늘 찾잖아. 님마다 담보다 좀리라다 죽으러 와길라.
0: 나리.
2: 디인디 갑드디게 다 좀바부디다 단데 양자다 들어서서 말이야.
0: 나리.
2: 이 좀바부 파기야. 개발이야. 가르시나 길라 태나게.
0: 다 디샤 제장이 미간가 돼. 저와 잡으시지. 어 저와 잡으시. 네만 능식이 능규 좀 있다. 어디 가인스나다 좀 지냐. 대기는 이 가면 좋아. 어 마을로 집으치면 봐. 마을로 침발에 대기에 가유생 시에 당기세야 돼. 자리라고 유생 담지 유세야. 어 마을로 집으치면 봐. 다시 야구 집으치러 봐. 멍시대 돼. 아주 피게 주물 봐. 이 내래 다 배지 십내도 법지. 어 유리 경에제 제제 어딘데 진행이 용자래도 가라. 그거 제와디 집으질래죠. 어 저기 저기 가나네 대비도 어디 지도도 안 봐. 보장지 정도대 뷰세디 땅매배 견지 집으시도 어디 딜틱서지 地界古多那界古个，反正这印度咱们按照他，咱在总理的蒙古西部全国的，哪个都建有了，就在这总的来，咱们领导过来了，现在的东扎苏木拉子应该有了，东扎苏木拉子全国的，哪个老领导去了，你们那些领导嘛吧，领导们就咱们蒙古西部全国的，现在嘞。 미증에 어딘데 다 죽어
2: 제자게

0: 当然了，初二时节天天一般的年数。但按照，按照的你那，你看给查查三角没有为学嘞，给学来讲，前面你看得上很多脚步是没有事。但到按照的，你看得上个，心头也有事的是，别那给学来讲，你看得上，个些啥嘞，你也吃的是。对，就心头脚步是别给的，前面有的是。没现在人的。
1: 别那个些有有给是吧？有给那些了，搞的水果是呢，加油嘛！啊，那些个加油、白茶，那些个没给拿着，那些个没拿，我这个做没拿着做，他别小白也给多那啥着了吧？他得做着的，就差的，心疼的嘞是。他别说东他的，先把水的水机啦，多东的点那泡一点呢，姜子，先把别水的，打啥个个嘞是。
0: 다사그거레스다어수지레사마수차리지스를다사그로마도빼또와또바또동로와또와또와도비가스를데수나아니사로그마르스포유기데티데스온네데스온종이긴다니가요레스다배슈그차이게된테레파체케자인스어피누카레오르스나메기주린다다메일핑규요레스루탑지어차주 차랭고 베나 나타 효는 숨기다 대소에 나타니 나 사진 나타 줄 근데 봤다 참바른 참바가 나서 대소 공고 없이 근데 봤다 베기 못 보다 세 보다 포인 내레 세션스 다 베기 그 레주비가 아 대포하게 나서 대소 어 세도 거스 동조 동 어 저도 그 전발시 비긴데 봐요 그래서 류지쇼 단스 어 탈랑근이 로다 로바세게 타자니 바시스 다 류지쇼스 뒤 되네 레가는 좀 물어와 아 대소근 네 다한테네 탈롱하게 나자다 로다 로하게 나자다 되네 레바 나자 대소 슬리게 어 네바요 바 마직베 되네 타자 대소야 네보 잘게 네바요레스 근데 원자 혼제진 네바다 덴베 타힌 더 왔다 로유체 봐 파자 산조절 대소근 네바 년지 되요스 다 원자 대소 혼자 실게 네바요레스 된데도 내속 이제 타힌 더 denke yorwa, dee taan, teni loo ek tsepa, teni paza sanjori songto, paza te zon chupu cha denke yorwa, tizu ki saaji na teni desong niba yorwa, di naa ta, changi nipo zecha chamon dupe, cha naa ta, changi gaji mambarwi godong shi taba taan, changi zuza tamba pinis, di naa la, chongi nipo tanda zecha chamon jindu yorwa, dee nidu, nida sui bayi na, cha naa ta changi gaji zu mambarwi ki teni niba yorwa, 다도 배난 창하게 수상으로도 수사 당내게 내 봐 요리에서 간보노 롬발에 다유제장 마차 월망외 삼에 대라 가보시스 간보 때나 등 롬발에 다유제스지 마차 몽고 요리 때인데도 간보 정말 간보 가보시기 요리에서 디 동가다 양정 조반가도 또 네 양정 나자 저 조항서로 와제게 대다 근데 로아다 Jibiki nere, ka nong ka njomba, ka nong la mbarpi yato rwa. Tani, chuto nisi jeba, penam chuto nisi je, chuto ka, chuto la ma re, tano yorwa. Tetsu la nda saje na, tani nipa ngin che yores. Cheba ta chakhi maa rtos, chakhi nto dengi na nda saje na yapo yores. Tani di chongcha ka ryo rsa na, nda mami pi ka rsa, tani sayu re na poi doti cha sanpe unsa chi na les. Tani, nga tsu ka, nda yu rungpo, 다 마음이 바로 왔다 야 신도래 그래서 그 전에 너 신도 안다서 아마 안다서 제 전에 제 회계로 왔다 내가 그 마음이 봤더나 너 마음이 봐이나 나 이런 보수야 나 보이게 되지 도대 수달이 니가 요래서 근데도 너 의심 참 받더라 쭉 그래서 다도 샤고타 샤고가로와 신요 도후로와 대다 드네 효과가보 어 늦시 어 대소냐 비스바이나 아니 야 진짜 야 큐바 아 야나 토드 초아식 요레스 또 앞에 주가 다 야나 코바 대쇼 드나 대소 용 요레스 어 송태냐 바다 포윈인지 메주냐 바 전에 사건에 바 대소 그 다 어 할레살로그 말했네 베 만보자마로스 뇽스 뇽스 스네 초레 만보자로그 말했스 라든 관이지지 카르데는 로마로스 카마가 나 사용케 대소 그 카드 마자로 뜻인데 야로그 말에 살로그 말했스 다 아마리 가족 아마 신도 아마 mana amin reji mami la mamba tanda mira mami mami ndra mami mami pa mamba na mamba na jiwan ra don zus je son ro ma rev ye yoris hinto ama danga he pa ta na du tani mi de sa ne te saun du mami to ga he pa ta du pin ma da sa ne o saun du mi de to ta yoris ga he chen ne mami to no la saun du mami to ga he chen ne mi de to no la saun du mi de to ta rev ye yoris son go ro te ne te hinto da ama sen da re The La Poma Pujitan Duba Mazis, Tosa Pita, Tosa Tambo, Jake de la Tesumampon Doris. Then they do, Tetsoya Sosal and the Sajinia Boris, Beshu don't have the Aman, Trinka de Person, Soboyo Pe, Mans of Zena, Rancis, Dina Lola, Trinka Zetana, Mompon Doris, then the Sajina, Doa Jelik in the Bioris. Should see the Nere Doce Capace. Kijia sa chu go res tan din ne ba de po a so he ju ba jo ba dans jin ba ba hin tip jin ni le lo an ja ba pin yo res ta de so pin dao chen bo yo res dong ji ge ne ba ma nya ba da ju ma nong go da xiang wa ju ma yu ren mu lu pin ne ba yo be long gen de me hong go sha to tan da sa ja na be na me ki zon to la da ya bo yo res dong ji ge ne ba ro wa dong ji xi ba de na me ro wa me ge ne ba la Tani pe manyali, pinto yores, juma te su ngujoja, ngujoja li kundi pa yores. Tani xiangwa te, juma na lu yurumpo dimi ya li kundi pa yores. Tani du, di ki longam zhaya te su ngujoja li kundi pa yores. Wanza ka malaya la pinwe, lanko tang, zhizhen, nanda so su madung hong ta, zi gu ti, nyong zang, ten ma ta ti na, kudu la pins. Ta, di wanza malaya la ya po pinko res. Tani du nge su ke, pe na, Lanko Nanzun Rodu, Juba Jodeata, Shimpa Lodeata, Tani Trazen, the Nandalas of Tison Kodo, Nasayorwa, or Tetsula, Tion Dudu, Tetsu Madin Huntala, Ta Zego Shibate, Mansa, Mansa Tin, Rere Sound Unionsa, or Tana Shedina, Tani Pinto Chimboris. Dinanka Shuku Kitting Jones, Dale Shuka Yorwa, Tiki. Kai tratezo, tramangi batezo pa, milichal, tabarshiba, gnibayores. Manchu de, hinton de, samo tone, mitzimala jana, tanta nazo, jatopsis yores. Tan de, hinton de, sapo my petopsarwa, sapo topsadu, deni penanges chuku, papa kala laundrova, tatening, gore, make mean by the papa sesunto yorwa, the two kalanda yayana, hinton de pajabaina, deni, dig tramba chanova, tatini. Nazoji or the son Yaligun by your is. Dan the Junja Gari or Sena, Chebak and Nazaotota. The name Papik Rido, Papak and Nazaotora, Rido Nazaoto. The name Long Long Sita, Reti Naza, Genesak Ganazaoki, Tisola in the Salogmar Manchus. Lot and Quanunia Birit in Zamaros, Yandala, Tari Gondala, Andrata, the Hindo Ama, Nina, the Kamag Nazaonki. Tene salo ge mares kano ma dan ro rong ge mares xie zi qian bo da xin dao xie zi qian bo xi ban de na me zu ge fu ji dang gang dong suo ni tong su me zu ge de jia sa jia de suo ni de ni na ma bo yong ge yores bie shu dong da de ka de ha jia qie wa jin de za ma rong su de le ka de zha mo wo du jie yores de na de me zu ge za lo ge mares xiu ji de Tere Pache King Ajins. Dandi Pinukarosna, Tulu Sorek the La Womba de Guinea, Poa Tain de Jeba, then he taught the shower, or the Tulu Pinukuniba, Tatana Jagioris, Tepe Jimbic Suzeta, then he made Massanjua, May Miller, then he Massanjo de Dora, Kagan Ni. Turning about the so drawing it is all that the name in CJ Pigney, the tool that Pimpayo bag, Kozuk the Jagioris. Nutta, Gusher, Tangre, Tao Hinto Jin, the Yad Sine, Tabi Kua, Orwa, Dumatona, Tandada, Gusher, Tangre, the Sonyampu, so Sina, Petta, Tatsu, Tik Kua, Orwa, then I took a toa no yodo, Dumatis or Ton Yabaina, then a Dumatinilla. Then Sege Ganja Patan. Then Juba, Wedge, Saji Solid Pingors, Joe Juba de Solo Majolin Pimbayori, then one Gnolata 코바노로 추게 되죠야 살롱 용사라 다 펜바요레스 초즈 망본 뒤베 인체 그니 공고시 비긴데 반 데스 단디나로 초즈 망본 되어서 데데 아 인체 그니 되죠 명원리 된 공고시 되고요레스 어야 심미 풍선 뒤바디 차가 와차 와치 뇽도 동에 전혀 사크 내베 사롱 히도 리그레이션스 단다 디나로라 심미 풍선 야본 되어서 디노 데데 차 와치 뇽도 동고 요레스 데데 그래서 전혀 사크 저기라 당뇨병으로 대속 내반데 때 살로도 그 힌도 논이 열휴스리스 초도 좀 바레스 제바더 센제시 생활동도 빈바요스 때 제바더 그 속은데 수바이나 때는 세대 좀 만져왔다 생활 맛 내라든지 봐 어 대속 그 빈바요레스 라더 인카 타지니다 관이 지라 현은 주스 라바더 때니 에 가르스 그 인카 타자가 나 사용기 대속은 다 사지다 때니 카마그나 자욕기도 좋고 또 현동 초비기 신도가 레스리스 다 종차도 가르스나 송차냐는 거인 코딩기 그래서 그 로보가라 송차냐로와 된 거인 코딩기다 미사갑지 사마로 다 미진데 미사그로와 미사운데 때 더 살아오고 말해서 대둔다 언제고 그래서 단 주차리 주차한다나 도시의 신도양을 인라 대 초지 sen du du yoris so so se shi ba ji du yoris den du me gi la da la la ta ta ru me cha ma den du me gi da la te ti me da gu yoris be shu tong ta ti len je la ta mo ro shi tu sa ya ma ni sa dan de sa ho bi ka sa len je la te re sa ho du ma po sa lo ge ma re sa ya tu sa se du ya je je su se du je je du ru sa lo ge ma re sa be shu ge cai ge de ga re sa na 네레 르그가 이용사 주고레스 단데 피니드 가로스나 롱차 거조다 담아지 달로보나 베나

0: 이게 조싱 아마 윤진 배주 집에 저기 뉴슈 새로 찾으지.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어지 개편 팅탕보 아고 통조로 70줄레 개와타 초카키 어지 유진키 노르진네스기 피쇼타 강티 어지 변조기 디자티 니고소스비에 쯤제 치루 쯤시 하포롭진키 기겐치모와 칼륜데네이 어지 개편키 노르진냠니 랑치 개편키 기포기 세티 원래 파르투규인비 지중키 우이티오마오야네 불륜 제국규유 무세 총재 지금 지원 뉴스 티구규유 지주부시 27개인키 아골 통조로 70주니 개평키 시규원비에 덥디 창가시 세대개호 점마인발 디외 어지 노르시티 균투 지도도 조위에 각제 섬지식시 리카규 우즈타 노르시기니까 균투 망토 조신유 지주부시 뉴욕 강진 총재 마강 치오순키 듄자 신주니 무세 퇴부 차유부시
2: 公司孙姑娘就说给人家用丢了他到一注意李森给我那给给上的给了谁特别当真子比日他娘嘞其他空皮怎么领起提人卡桑
3: Zemlingi Tirin Kasan
4: Singalinga Kungamsan Shamlia Zemlingi Tirin Kasan Sibi Litsin Shuyin Tindi Litsin Ki Nantun Zuni Chidan Togi Jiangdo Lungnu Sibi Gurta Hano Yi Chumshun Tu Chungui Jiangdo Baba Dongwa Sibi Gurta Ari Aritan Lokuri Nyamji Mangtun Nanjung Ki Sikun Chung Tu Dongwa Li Ti Siju Ki Nyamni Mumbi Gurta
5: 过了西北南口团内的中国批给内区西多七国别国了。邦格里陆续出击了这趟边角批给了染地七别国了。给今明年明南区中国西别国所言。下面听的里层去南团西部南线说。决定去给是阿门坛这里你给他怎么去区别老家给他也被汤归图。 龙树老顿出国的交通器怎么牵不他龙潭对内国的心修炸起为龙南军切米盘将多起龙女所可心月铁坦他迷人为塞托斯年点起熊烈托康西起起脚给强问所中国各松西北应着牵不西部拉巴托我塞特别月地内脚点起满行情图那边说不起龙树落康时 你懂下面你说这些老人只去各松给及女婿马脚做不参与公司空洞起来的一些台FGK讲到女婿马脚参与公司业女主前年年共结存龙树老康的通的派出所托国家电不全信中国谈脚电话的起讲到女婿年来给出这些情形都可以公司提女婿三边老康起工资宣布离婚意见 龙树罗康地内中国起来给脚点土马脚前边女婿长眉罗康阿叔给车行日节去不是说不起龙树罗康起罗顿雄起了掌握十九十七坛成穷阿森个月不谈明儿罗达脚点了前往出最同出日吉他前往西坛三阿森边龙树长眉扩顿前的金餐车辆长期罗旧国国共同不约
6: 脚点起推运人不难，七年能挣七百人穷，虽然老点呢，艰难起老旧国库供给月。因为罗些人脚点是兄弟，女个怎么配给东哥了？台北书签等我谈对呢，女个三百老顿多次供养俺托了亲戚。明儿脚点给用给老顿东伯了去，感觉你是这顿怎么送月不他？你东家没送去送个老礼物，感觉是不怕偷东为七十月不是？
7: 说不起龙洛南产的大大江多起南巴格鲁为批准提出这开钱事件。公司提一级团决定与空给给客给纪念我，穆罕默德阿布阿提爷爷。第二次不妥行，所以不加起了贵阳吧。提醒电信产品龙树给通过哈江配送错不月别，龙洛南产组装切割了哈江差不月解决不是。
8: 中国透过仓位，笼络了这些南昌地的温水特别是女人团主播团。南昌李国团直接给批准其余人头单的南昌的与人代表员日共七百跟人签约。他在这句告诉，FA公司脚点头，女个三百罗康断了，马叫日共七百男。
7: 龙罗罗康尼塔，维树罗康啊，翠玉不塔。

0: nang chuo.
1: Jie mu dui zhen ba, cha dang a zhi ning zhang jun bi ne, di tan ya pian de yue shi.
2: Di tan ni, ki ran ki xie bu du yue.
3: Xie la zhi bie ji li a, kong bu jia bie bi ni na, ci jin luo ji yong tu ge zhi.
0: Lei ga du dui zhen ba gang guo de xun bi ne, lü jun yong wei ma ce, tan duo ya, lang guo ren ga bi ni zhi le yue tu ge da.
2: Di tan ni, ki ran ki cha nan yue.
0: Ke ni yi wa qi ne, tun gu yang jia de pie jue dong tu.
2: 给公车节龙珠杨思前呢地摊了偏多千不要写地摊你推摊南北滚都托囊强滚别强完喜迎吕中给刚刚我讲给军心给地鬼给苦里有俺的来压都住着地摊给中国俺做苍美俺们都松共起
4: 北京 龙城 年轻 里空 康给 龙城 里 中央 龙城 年轻 시첩 리콩제 100개 리센 주동 시에차라
5: 베종 龙城 年轻 리콩 당계 龙城제 12 랑이 집에 렌친 12 랑이
6: 만주 렌친
7: 지난아마도 로촌 초보주무여다 근칸소 체난지 다다년구 초빈린 진티나 베종롱칭 닌친리콩 강기 롱칭제 시빌라인 지빌린 진티지 다랑가 시빌라인 휴지도천노 시빌주보도 시빌중담 마다미제지 나슬린 진선 자제시여 샹라 시티농도니로
8: CB主播
7: 지난아마도 로청주부 주무여다 드렁거 CB주부 희비가 나슬린 친노 친춘 로소라 다희 참부 희귀부과다 제회지임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기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 주대. 가 전부 했고.
1: 오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 되는 거 저기 아클리폰라 법조 전에 야무 주대. 오지
2: 오게 아클리폰가 까진 베다 제진이 초하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0: 진라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는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누가 기리네 준지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상 치기 배역이 누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누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리

0: 전전차 년도 요르고 대단 저와 요박이 다지 르그 덴자다 대탕단 저와 요박이 된데 그걸 가시지 송교래 배 차자비 있나다 남중 아주 자동적으로 치르스나 내론 제니 전배 다도 방송요래 내 롱진이 내 롱진이 저 내를 막이 롱진은 두둔세 줄랑서 예송요르고 되는 내론 제니 저 세단 줄람디니 다 내 롱진 제니 롱고 하고 니네 대 본론은 조지르고
1: 네네
0: 두고 전남자진 곧 두고 남신 조아리면서 가서 진짜 뭐 좋다 말고 근데 인사도 세단 전남되니 다 롱고 본론 조 희나 조지르고 근데 이제 내론 제니즈 세단 전남되니 전 전버고네 남주 제문도 다데 내 롱진 조되니 세단 전남되니 상상전 롱진도서 내가 롱진도서 본 거래서 아니 르르 펜바도서 렌저로고 디쇼네 어 든드송요리 디데레 니네 데네 다도 맨조 렌진 좀 상아 장제요리 데네 직 냉한고 치들 다 메카게 르르다죠 배차에는 직 아주 내염도 좀 나보 그죠 깰다네 넘질라서 버르고 대기는 아주 다다 직 저스러다 저 깰다죠 요르고 대든을 짱느라고 뭐는 냉한고 치들 대탕 치들 든르 주보가나 다 되니 갈래갈래 시에 진짜서 단다는 줄 든르면서 더 당보가 저 저저 상륜 놓는 데서 진짜 레먹고 냉한고다 든르 대송 치다 대가래 가래다 지출아 반줄 줄버선주라 텐저리마도 자당 쇼로켈 다주스먼더 세라 소바덴조 직진진레도 줄룰은 창주도 내중 문고다 대송던저와요바
1: 이게 준셔라
0: 준주셔레 준주 드네 다른 준주들 배전 안르자요 당가준 준주던 저와요버고 대송 점 무슨 윤바다 소사 주진 매이 풍보다 개된 신절 열근 증조 방송요레 대배 첫 송르스나 대송 점 무슨 윤바다 저도 뭐마이나 대송도 집어 줘
1: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0: 간조 만주지 든든든 셀로디 다 공어 캐신 거 삼산러지 되네지 안고 칼로 라케메바 락자메바 랑코 부세메바 든든달 만로스 다 디쇼는 남주조단 드즈엔조단 멘코르조단 수말 고조르고야 그 된자 가르치신 거 다다나 송스
1: 디디니 드니까 송조르죠
0: 송조르는 거고 되네 개된 신제 야근 증조 반조지데 협차부 담 송고 배차에는 야간러지 개바된 만로스 야가 개바돼서 소소차 남자 모 반도도 나서 뒤간 손도 사도 많이 되네 개발된 토보자모 유네 되네 실린년가 요르고 사우데 양살린년가 요르고 되네 군간다지네 생그젤 만지스 군가 생그젤 전에 생도서 단 농그 초도서 렌해 중중리서도 참아서 단저 생도서 초초차도 요르고 되네 생가리 차반다제 되네 생도 자촌의 리더로 단 님반리서도 되네 생 개발간 생도 간자다 마 생도 차 차는 마 살달리니가 요르고 되네 되네 인하도서 차리니가 요르고 휴체스에는 힐리니가 요르고 근데 인선데 개된 신절 야근 전조방 너나 너나 사단 로나 람다지스 너나 두사데 야보지 따고 그랬어 사데 너나 람다스 람도서 간제고 다딘선 전쟁 드라이브 코에 드는 인선 가히 로고 견은 무슨 란치 드는 거고 카 방거가 뭔가 얘는 야간저지에나 차차발라서 뭐 전주 란데 강가가 뭔가라서 깨졌네요 뭐 요르고 제모 된친 육도 조된샤스 제모 된다 좀 실은 만조스 된다 침보 있는면서 가세 된다 침보 인지 무슨 로고 뭐 된다 얘는 로바다 냠도 송스 조된샤스 조단 된바 되는 데 가세 로반저 된다면 육발라서 뭐 토 다 육바 좀 그만저 있는 다 이젠다지 전자라서 뭐지 롱 송에 고자라서 뭐 된다 침메도 육바 요게 된다 크스
1: 다이
0: 어 최선을 통해 이제 휴지 열고 근데 말이나 지금 다 잡아라 수박 그만라 수박 때문에 투비 있는 거 지금 정성사게 간다 라키아존을 건 송세 야 휴지는 조보다 냠도 송수는 기본 만족세 어 근데 협차 잠못 송이요 근데 다른 때 마세바게 이제 니냐 탑존 니 간제냐고 냐보 된다라 수박 때문에 몸보 열고 근데 니냐 탑존이나 지 생일 말로 주배 제대로서 다 간다 대상 다 생일 뭐냐면 몸몸 보르고
1: 근데
0: 로충화돼서 실은 참죠
1: 되네
0: 지 자자 나서 봐 된다 간 주인의 치도 그러고 자강 나서 보는 주르고 되네 생강 많이 먹어 단다 되네 가서 셔는 참아서나 노는 노여도 가발 나서 봐 예 로니 나서 봐 다 치자 되네 가게 양 내가 된다 그러고 섭정

0: 담당 라 소바 용은 되네지 다 마데와 내 마보지 지용으로고 어 던저 저 스테 인사도 렘보지 고지데 내가 지 뭐여 봐 라바르드지 로게다 봐 야나 시바 아든 로나 트바게 내진데 소이나 저자 효치 모든 저 땡지요 말이스 되네 저자 땡 고사 마스르스나 루톱단 된바 데 남준 넘만 보산도 사마 쥐진데 넘만 보사면 된다이나 저자도 땡고레스 아티 두고는 현나 군카다 지각도츠 데네 장행은 현나 지금 몇 백인 해친 보여 봐 백인 해친 보조지도 백인 샤자 보여 봐다 지 칠릿 칠릿 좀 패대 봐 뭔고요 예 왜 문에 못해서 백인 랑이르고 어때서라 저자 혁친 못 된 거레스 뭐다 되는 너드는 현나 주보존다 저자 제나 음악에 소화를 뭐 다녀지르고 등산 계좌 현나 그 주보존다 소지
1: 어 주보존다
0: 뭐지 대준총 대준총 소지는 내가 아침 오랜 거고
1: 나서 나서
0: 데미 다 드랭아 존다 소 휴즈다네 혁친 못 하면서 소년의 파유 그러고 대체의 신께서는 조보전다 초침보 존도 샤드스 랑송마 간루신
1: 오래
0: 샤신 다들 준청부터 찍 요요도 다리들 라스지 샤야 잔루신
1: 오래
0: 되네 생효냐 다 나 존다 존다 체페마 대진 요요르고 되네 샤제자리 샤제자리 찍이 담진나 드르진우신 찍이 담진나 되네 차드졸 찍베데 전 차가보 차게 전 침바 찍이 돔 전 되네 진신사고 근내 전 제기 나사 전 나사모보 전 장흉고 대인세도 조보 존다 조지데 하잔내가 좀 모여 봤던데
1: 그래서 들 존다 에디 존다 실로 그 책이네 찍 송결을 이렇게 서로
0: 지 멍을 잡아 쥐남 초인어서 지 문화 돈 받은 사치 조지 내가 좀 모여 송고
1: 조현달리는 군의 정보 사절한테 조물로도
0: 지
1: 조보 그 문화 돈 받은 사치
0: 문화 돈 받은 지단 근데 다 책이르고 다이나 조치 롱롱 내설 다주린 그 배나 샤자 체자바다 지 조보 존다 다 샤마 강군이 된데 이나 대해서 저자 혁치에서 된다고 육향이나 준전에서 조 되는 조당 대야 지 옥산의 걸 우한의 걸 그러고 문화 우한의 걸 저지나 되네 나 대상 치도서 멍치사데 제는 문화관의 돈을데 조치와 우간의 마 돈을 주신 거고 우한의 걸 된다지 존다 주빈데 되네 샤도서 마 감래 야래 되는 거 될라 치도 그러고 야노 덴바기 존다다 야노 메베 존다지 대상 니시신 거고 다 야노 메베 존다지 저와 혁자고 혁친보 오 하전의 걸 된다지 존재나 나서 샤도서 마 휴 휴래 혁치여 봐 되네 야노 여박 존다지다 잠보는지 존단 잠보는지 준정보 존 야노 공부하자지 티 갈래 갈래 향시켜놓으면서 나서 샤도 휴마도 봐 다들 들으셔도 로노 주보 내설 때는 혁치보고 상가 그 중정고 상가 로노 나설 다주는 거 좋죠
1: 나설로서 이게 즉 벌써와르고 요노네 트위다 슈바자다 된데 콜라 계속해보자
0: 오리리리 다 트위데 언제 송요리 트위는 로자 주요도 천단지 양을 정한 형공 루차스 송요르고 트위 그 팬요도 치르스나 트위든데 다 주보 저야다 소바 제비는 로자 그 누바야 지르스 누바 냥수도 라 소바다서 트위야 보자지나 누바 그 누바야 소주 되네 루그 저지지 돕지지 되네 체랜든 좋아 주보건 당지지라 소고 바바라 소바도 나지 다추장운데 루그 좀돈라 소바지지르고 되네 주보간이 야와다 우드라 소바도 된다지서 센로가 되서 응서도 버르고 좀 막한지라 소고나 라소바도 세르고 아 되네 루 냠주도 지 지로바 내가 내님도 봐 너희 걸 섬산지 녀들도 요렇고 어디서 섬르레스 카검지라서 봐 너도 차와지지라서 봐 그래서 참아라 주되게 편레스 아 되네 야 나자 카히라 카히 조그만 주보게 내가 카히에 가냐 주되 봉고레 내서 열배잖아 제박은 주되 봐라서 봐 또 변도지라서 봐 참바잡되 봐라서 봐 되네 나다 메일라서 봐게 내요 봐 된다 담지는 주되 내가 물어 봉고고 든든저 저리 되네 두간에 현에 대해서 제바 요르고 직 차와 체외 가능이나 아 이제 주보 주제라서 봐 되네 사칸 토사다 남시 장할 치사든 저 값을 주보 마주나 조르고 다바 주되는 양 주라서 봐 현주라서 봐 주보 늘어라 된지 이제 다지 유든 내가 늘어네 늘어 저지도 내가 같이 모르는 되네 제게 다다 송지 그 뜻이 주바자 조르고 주보라서 봐 추차도 넘 넘라서 봐 주바자 넘주 조르고 소소하고 봐 다녀나 넘주 조지 된지 이제 넘라서 봐 조 넘라서 봐 조차도 파 조차래다 펌퍼야 보통 농은 누바드서 파바부부가 주는 룰 파심주 대차례도 단 농기 니로존을 뜻이 대야바데 지시 조존 뭐마이나 짬발라서바 쇼는 세마가 짬발라서바다 야는 내가 짬발라서바 된다 쇼는 파쪼마서 파시 된다 존 다 간다 주바자베 가서 쇼니 세서 송르고 담보 쇼 되네 니 되네 파시 zamazong. O tenze ke koram zoji na, tenze ki lu ke Peking tso pas tenze jada, long la soba mempe jada, tate pendo chenpo rengu go. Tenze isa du, chu jab tsale da, shukwa jaga jina, kuni song tenze zoro go. Tenze zoji na, negi mangpo jing, ngongo zoji da, sobo ke top shorma zoji da, tate tenze pendo chenpo yoba tenze re.
1: Laso, laso. Senga namba, gongzo senpa tena, pyo rangshu jo minzi kanka, minpan bo namba yeba, tena ka tena ma la, pyo soa rabi yongli tenbi, jun shu tang, du shu, nika shu la soja, go la, kyan tra tanglan shibi, drapa de re, tingdi de tanglan zonin zina, drati shibi, nung tuan cha cha hyo cha.

Sengke Chobo Namba Kunkhamsang. Tata Chiti Sengko Tsukpe Lengtsin Dene, Pejo Lungtrin Nyingtrin Lekong, Kamke Lungtrin Ki, Nga Tang Ye Dupe Shulam Shibe Lengtsin Dere. Derenke Lengtsin Na Dengtrin Shibe Kuntrin Nen, Pejo Zomba Po Changchin, Gen Pinso Chashi Lahi. Gen Pinso Chashi Lahne, Durab Kongme Loram Ngapju Na, Pejo Shiga Zero Kuchungshin. Shiga Zero Saku, Goyu Loja Tang, Pejo Lopchin Chine, Lopta Shin. 치수 사쿠 룬틴토 게겐치 샤리나 젤로 치톤 구자 자주 자지 론니존 좀리 사좀타 이규 좀리 소지 차리라 주시 콘게 잠출라 쳔바웨 변종타 조모랑메 답르니 슈촌 고주 담리 푼초 자시지 고주 담리 쇼지 소휴 나지수 자용 장뉴 메리 좀리 사좀지 따초 자가양 통요휴 데리 Pejong Lungtrin Nyingtrin Lekong, Kamke Lungtrin Che, Nga Tang Nye Dupe Shulam Shibe Lengtse Na. Jekab Che Rinpa Tangpe Zomba Po, Zhongke Zomba Po Tungso Che Tsoma, Pejong Yiri Nye Che Zomba Po, Jayong Changyong Meri Zomri Sarzong Che, Tacho Chaga.

간가 직소서 가부치야다 따야디 지당 좀리시 지르샤 디 구주 하스고 말와 다 단다 때도 아마 엔딩데스레도 아니 딩레고네 시에네 당한 줄 롭제 하고 그래 루젤 나가면 다 여봐 나가면 다 간도 다 가사 좀 기타 지네 얘기를 안 내지네 아니 간도 좀리라야 제이 내리 비 이내리 다 탈람이 내려와 어딘데 제제 녀망아도 지지도 아마 인이다 여마와 어디단 제이도 비이로 봐 어디리 사순대네 지린 난데로 봐 녀마 다 럽도 중에 가라 집단에 강가 가버 지도가 근데 지리리 길로 되게를 되게 가버 지여 아 내가 다 달다 두스 소소야 걔를 내제 인상도 된다 봐 알아 신주네가 아니 얘기니 제이 이내리 비이내리 이자위 딘데라 다 다야다 당내지야 디 가버 지도가 아니 다 단다 두스 치제 지도가 봐 로에 견 가라 가자면다 집을 나셔게 가운데로 와라 로 아래 베디 좀리디라 가다르치 베디 찌리디에 녜 샤샤 샤네 어 자가 어 머리 눕디네 가 베디 찌리 줄이 두스구야 어디제제 다 딘데간에 지다네 머리 눕디리네 람자디디 람상 가 주마심데 쳬그 마르와 다 자자 사로도 디다 방그레 엔티데 좀리 고라 가다르치제 에딘데시 샤도한데 엔지디게 샤제 에딘데시 쟁제딘데 유디도 바미 랍타나라네 시제 어인데 지구요 땅 안도 뒤뒤 다 뒤샤게 뒤대 말에 뒤뒤 안도 뒤대 에 로브정 그 코프 지부 뒤대 요 말에 세시에 토비 뒤대 요 말와 에 루텐 나가 강강아 야고 잡이 네 배진가 좀리 대 야 두대 시부 등 말에 그래봐 다 대인 뒤도 봐 지네 다 뒤미 현재지래 지네 다 소소 체제네 체나 장단디 배디 뒤대 주면서 다다다 나 진주네 배 지내를 쉬었어. 샤샤디 가세디네. 진주네 지내를 쉬었는데 그래서 야데 디데 엔지 디 테프샤 엔지로 제인 버네 디간데샤. 에디게 카가로 알베제데 야 길라페 야 토트나로 쪽주. 야 쿠키나로 쪽 야 엔지 자가세도 우다가세. 나기 형 미킹도 열어. 진주네 야디 셰셰 시그리. 에 쉬고 나 배디 그 드리로 달리지 잠다 기예기 가 두고나 그래 다 집에 가서 주네 앙시 걸 말이 섬사 공구여다 어 뭐지 나 뒤에 뒤에래 개시 말해 소주 피 샤제 뒤에 뒤에래 개매면서 다 죽으래 근데 걔라 터내다 터면 주도 던다나데 어두 피래 엥 옛날에 제제 그 새끼 야 뒤에 제가 지로 야 고서 셰셰 겨우대 그래 어 다 조지야 나 충주네 다 근데 좀리 대 가보에 시부여들에 두 제제 용변들이자 다 랍도 전에 터주잖아 봐 아니 좀리 티브리 자 뒤에 안 들어도 야 좀 둠리 다 지장능 시마레 지장한테 둠리 뒤에 쉽죠 알바야 다 도시 미치 용내 시엔다 용료를 제레네레 간서 녜마다 둘나 다 망고 쉽죠 알바레 아저 시에드냐 샤르 카유테 시에데기 시야지냐 어 자디 야가지로 봐 덜게 죽으로 봐 다 안정을 내시는 배디 좀 뒤 소소 좀 뒤 배지 옛날에 빠르게로 거 둠다 인데 쉽고 좀 아 뭐 항상이야래 인데 뒤 둠냐 지다 야여름 요말 디샤니 얘기로 거 둠네 뜬 둠네다 하고 빠르도 인데 뒤집지다 되는데 항상 거야 인데 봐 인데 지다 거야 요 말이 에 인데데 배지 삼해벽지리 디샤는 시 인데 말이 어 인데 먼고 인데 말이 아니 인데 제뉴 당마지 표정 이리 사고 알아 앵간서 얘기게 이제 좀 이제 돈이와 좀리 빠르마 줘봐 티샤지는 좀리 빠르마 이마다 티디 하고 말아 좀리 빠르마 근데 이 사고 거절 직된 거 유매다 그거로 요 말 티디 하고 말아 부르마 어딘데 굉장히 어딘데시 표정이리 살바네 가서 다야 망쉬지 봐 어다야 망쉬지니도 봐 이제 따뇨 어디게 따제 에 디가라 에 근데 디가 로라 빠베리다 신호 로조 관계인데 좀 진짜 통합이다. 소소 소화도 이해 쉽죠라. 소소 잘 보시고라. 이게 진짜 통합이다. 근데 전 다시 이제 간다 간다 좀 전에 간다 전체 거에 좀 봐. 지지집에 지지집에 좀 이제 제제 전체 거에 봐. 시로 어디제 제제 어디제 망 제디리 미사례 사지. 일러다 제제 미사례 사지 제제 제브레 에 양과 지나로 추주로 제브레 에니 균정 제제 엔티데 개지치라 제브레 신예인데 된다디데 전에 집과 접결와 디지털적 소화마다 시라지도 유수요 말와 진정이 낭대지 이제 통동안에 배지 통으로 다다데 다로디와 집주 자란 두디 잡아 셰야민 동안 셰야민 이제 어디데시 통 앵아래 진대지 티유 애디도 이제 이네티 이걸 구부래 시우지 소세 제외 디르다 다고 구우제데 그지 저희라 점사지 어디데 제제 작발 딱 방과 디데 다 다와직드네 작발과 이제
구주 대주 민족아 어 굉장히 진짜시 구주 대주 민족 자 굉장히 거베디 예브레 주고 베디도 레용 예 민족 같은 전부 다 뒤에 통해 민족아 작발 그때 되네래 민족

0: 그러면 어다 디네든데 심장에 뜨그린 거래 제제 딘데 먹고 뜨고 말이 제 딘데 먹고 때 디디 안절 디저 디디 깨다 집저 레오니 슈누스냐 저 레오니 슈누스 어 디디 친구 저래 어다 레오니 슈누스 어디 봐지 디가 둘러 디디 나라네 약수지 차버리 디자 제는 네 말이 그래서 좀 뒤지고 말자 이래 좀 뒤지는 거 싶어요래 어다 딘 알아라 강요 제제 소세 그때 소세 나가지 소세 뭐게 다르카는지 소세 나지 나지 아니 디디 내가 슈타자래 다지라 거니 등고 좀 봐요 답지라 대리 좀 봐요 대지 다인 거 봐 다디죠 다그래 어디 자지 디디 가서 지그제로 놔요 말이 놔요 말이 슈마와 할 때 거리 놔요에서 놔매베 감자지들에서 제주 차단하는 제주 슈어 놔리였으나 놔리인데 이제 기부 시부자로 놔와라 자팅 이제 다야야라 어딘데 제제 두서거랑에 시부다뇨 어딘데 제제 아래 딘데 때도 있다 맞다 그래다 살롱용야라 좀리라 가자 좀리 딘데 시저 자야 시부지 변도 중샤 디나로 좀 위에바 뭐지 양 좀 치다 근데 럽치도아 어디 대체제 야르치자
1: 그
0: 쇼케르 제 자지 럭티 나올라다 디얼바 가자 둘리얼바 예비 어디 트레베 아니 망제디 디데올라다 어 쇼르다지야디 딘데제 에리티 야 대딘데 시부터 거라 양한테 대딘데 디다 디디베디 그룹 겨주나로와 겨주바지 겨니 자숨데와레 자 아니 삼로 쟁도에 강아 다른 사람들 엔 대비에 따라야지 네마 비순 사고도가 뭐디 뒤다 봐지 뒤 네마인데 갸파르 직제브레 엔 뒤도 좀 봐야 시부도가 비자잔 뒤뒤는 좀 뵙디 개요라 갸자 쳬베 라바탱이 보다 마사저레 좀도 링데지 다음에 뒤뒤베디 시부지 더접 충분해 어디 뒤뒤 홉디 테마 되네 정거 신유 작바가나 먹어 채소가 먹어 채소 다 먹을 때 뭐때 다디 먹어 채소 셉듯이 채내래 뒤 죽고 채내래 방고 시부 연구요 안아도 어둑제 양디 고기 고기 제 어둑제 가가 짓다니 어다 전체 쇼진 시부 태도가 딩에 셔야 옆지리 다 딩데스 없다 인데 시부 태마래 뒤 고두 가이스는 안 좋다 년지에 뒤에 요 말이 애는 망제지 이게 로주거리 이걸로 요 차과다 뒤뒤 아니 쇼대 저주 켜주로라 뒤뒤 다 녹자 치모지 녹자 치모 저나 맞아 가래 저나 맞아 그 뒤다 봐 아니 애나 쇼기 녹자 치모 좋아지게 예 다서서 규요브라
1: 좋아서
0: 용조리 알아 어디 네 점주지 티뇨 점주지 다 뒤뒤 비이네 티비 와 비이네 서도다 코멘트 쓰냐죠 저도 신경지체 디네 고모토스 보모시체 다 디게디가가 예 랍터 차체 엔딩데스체체 이제 단체 그제 딩리 랍터 그제 랍터 치모츠 에 신이 좋아하게 난대로 봐 네 점도 집에 단고디 단고체체 딱대 구두게 이제 그저 좀 리교될 거예요 그래 저는 좀 리교될 거죠 고람자 대수가 대사배 니버지도야 제일링 신경지게 직제일링체체 콜라 다디 거기 시우충아 디네바지 참 맞아봐. 당에 뒤집지에봐. 다 디네 고소는 뒤고. 뒤집 격려로지 맞아. 뒤집에서 뒤다가 나네. 어 남들로 쇼베스지. 어 디네시.
1: 그러니까 갑자기 딱이나게 소도다 코모소스다 편조 좀리 뒤질 거예요 와요.
0: 어.
1: 뒤뒤 양지 배우기 좀리 뒤지게 다 뒤집 들어왔어.
0: 어래 뒤뒤.
1: 달로 치세게 다 뒤부다 다부지로 와요.
0: 네.
1: 뒤 갑자기 한 캔을 차대나.
0: 어. 다 뒤뒤. 둘이 주제지 또 시셔리 안 된다 달러 치약이 에 신지림배 자 에 둘이 정매 뒤집지로 봐 다 띵 안 됐대 안 돼 밑에 도시들이 다다 다다 제례 정용의 밑에 도시들이 어디야 자기 쉬워 안서 뒤 가서 둘이 남나 죽뒤 담에 뷰이 더 뒤 더만 나가니 안도 별도 둘이 주제지 지도 이제 겨주 템배 나라 사르튼 체브라 사르튼 지자마 다 디디간데 좀 봐보 차빌라 이네레 런디 벤조라 이네레 콘데 좀 먼고지 디나라 베나브라 디더 디신베 야시메기 개바 디제 둘리 디제 먼고 되나스 어디에 제제 라파르 디 박자 섭취된데 죽유 메다 둘렐링가 어떤저 약 먹으리 다시네 대브란 되어서가 거시고 디 대접 가는 전사제 엔 대브란

0: ແຕ່ກັງແກ່ຫາກໂຕແລະຈະລະເບິດາເຈກເດອໍດິເດເຈເຈໄດ້ເຈບລໍລະຊຸມຈີຊິຍໍຈິດາຫາກໂຄມາເດມີກັງແກ່ຊິງມາເດແລະຖ້າທີຊາຖ້າມີກັງແກ່ດິນແນ່ເດເຈທໍລະຊິບຊິມເບເດຖ້າກັງແກ່ທໍມຽກິເຈບລໍລະຊຸມຍେຈິຍໍບາທີຫາກໂຄດວາຈັບຈໍມິນເດຈັບຈໍມິນເດທີ່ຍໍເບສຸຍມາທີຄະລະຄັນຊາຫາກໂຄເດຊິດາເຈເນເດເຈເນເດມະເຕເນເດຕາຊໍຊຸດທີເຈບເດຊໍຊຸມິນເດຍິງບໍ່ 대양 랑율 개바 이양시 서바능시 겐푼조 자시라지 김바웨 변종 잠 주베지 롱어 둔하지 뒤즈 배신의 잠베 링내 후종 쇼모랑맨 답주니 슈초지바 무스 빠주슈유 잉저 범지라 잠 예베 링내 후종 대고링가 겐푼조 자시라지 베덴더는 nge mtsi nang ki physhung ke tsamchu si gi la den nge phayu la phyue li shi shi kyang yin shi ji shung
1: ta shu ni tu ri ba ji tang ge zuo zuo qian ne mang qian ji zeng zhong zhu li zeng zhong ji kai shi ne ta we di qian lian de we di xu nu ta san ba chen ya de xu nu ta 지동조로 봐. 어디 지동지 발에 간거 봐. 어디에 인지자 봐. 이래 동아. 진짜 좀 둘이 동아. 좀 뭐 간게 조조다 그래서. 딱 그래 남네 지네래 다 그래서. 자, 소 좀 신예지. 야 로야 리에체. 다 지도 냠뇨여 봐. 소소 리네 주제디 성적 같이 여 봐. 소소 지도로 독십지야 뒤에. 다 내제절 봐. 어디 가다 간단해 볼 봐. 어디지 소 좀 좀 많아지 동아. 어딘데리 Tā rīnē rōgzōṃ tī yāngā rā gāshīn yōpē rīnē nāmbā jīn bā Alē rōgzōṃ kī tēnyē tā kā shūbī nā rōgzōṃ sī nyē tī tī rē tō kā nāmbā nī Tā nyē mā kī yāngā rōgzōṃ tī jēr nā yōn chōng kō yōpā tā mī chī kī yāngā tē sīm chōng bā yō tī rē rē tō kā Tā tī shā kā yāngā rīnē rōgzōṃ sā tī yāngā tī tā jā tō kī mī tō kā Tī rā tō rō rīnē nāmbā jī kō yōchē tī tā mī tī jīwā rē yāngā tī tē sī rē tō kā rinne zhe lukyu jik jari yungduwa ere dita dhu zhan ba jikne lukyu xie zha xin ba rinne xie zha xin ba jikne zomba bo di o zumlu di jikne lukbu yin ba zhila yang kora ra la kya zhu yue ba zhila dikshi jik yuan jo dinte si rei zho khat ta dek si nge cho ta che zhe dinte chi yin ba zho zomba lung me dabru shu zhu di kare se na ta zangi ne zhu zho chi yor di le yinne le pyo ge rinne ki 멍구이 중시지 장라 대고도 가 장내 마 개용제 에 표용을 진교시지 리샤 베나 페시브 두네지 에사게 가라 리에디다 바 리네 멍구지 디네 타르도 가 비자잖아 안다 근주 땡주 파르마 탕고 시게지 나타날 거야버리 가르차 열바 가르차 준제 리베데지 탕부 탕부 거나 버바 어 뒤슈고 뒤 균지스 있자 문안스로 위벌로세 기티자제 노트스 거나 버바 근주 땡주 차용수 두배 그 유된 두지 당고란 두야 그들 나다 바르간리 아니 사제벤디다 시에모가 제베 용게 벤디다 토마즈르바 디스리네 쟁가다 중앙아 차용수 두바 되나므로바 아니 뮤지 옆세 뮤주 담바다 양제 두버도지 다들 강가 서나므로 안 당한도 지 배제 지신 바지 서나므로바 어 따떠도 강가 자네레 동아 두제네 시그제 티베서서 저들 이네레 링네 중저 중앙인들 강가 자네 중부시지네 어딘 데스베 난도 안다이나다 리네다 요거디다 렌도 잘버바 어 리네메나 요거요 말이 리네기 스위슈지메나 리룬디 동바지베샤 리네기 스위슈지메나 강바디 사토이 봉보 어딘 데스베샤 다 인지민지 리네 중앙 된고도 가 다 나라 지그데를 끼베레 땅에 에 리네이네레 가이네레 다 멍구지 버유나버바 다 버유지라 그린제 약 오고 동안 그린제 이제 봐. 에 딘제 지네 소소 교유 교유가 여 봐. 저 딘제 지네 고소제 지네 삼사제 딘제 고유론 지 계중아 어제

0: 동자 숨나서 임바요 로라 동자 숨나서 차용고 가가 로래 치브로 니만은 실럭지 마르바 럭지 멘디 담바 망고 시부팅고 이내래 미즈 녜바 가자요라 나 대교 미즈 강가 가부 제베 로 제제도 달러 제베 미 강가 티 토브레 제베 진제 제다메바 지도 거 특이 시부 차브로 미 디치디 담바 람사 람사 차용고야 람사 저와 잡으시오 제제 니만은 시셈 내도 법 리포팅 오 갈래 잡친 녀 용료리샤 디자랑한테 인지미지 슈크야 고기 어 디체제 인지미지 좀지인 에 정제래 뷰제 인베 다와져봐 디송제 어 디체제 소소 좀지래 마드네 다 디간게 띵자제 네트버지 미즈 다트버지 미즈 간게 로랑 네 네버지 어 딘제기 다와주다 디안장한테 저저 마장에 차시부도 락바르도 션제
1: 좀리 타마르 좀리 라마 타마르 쇼베 에 나쇼요르바 어 던데스 없어 지부진 나고 디 언제 좀리 규제지 당고 나 주바 딘데레 다디 고디 시비티제 샤바디게 같이 수 템버바 오가디 어디레 디네 방게미 다요르바 디네 디디 주물랑 마요르 루게 좀리 규제요르 디네 스네카레 슈데 창다요르 디네 레세 기주요르 어 대게 시부충버리
0: 어디게지 강아제제 내가 슈버디 부이르다 어 부이기 되지 버려 딘데 템버리 어디게 가가 제다게 개개블 된초바 비다 유버 딘데르바 가사 신제림버다 총제림베 딘데리
2: 그래서 그 하지 나기나 행길라 지나게 네 모투제 나도 다지 로버보이네리 참으로야 네 삼베자스 카마야 컨데나로 시기가
0: 라세

생게 조번나 봐. 드링게 표정 룽진 닌진 레고 캄케 룽진지 나당이 주베 슐람 시베 렌진 드네 주지지히. 렌진 디 서크탄 좀지 닌진 슝게지 체링 던조다. 집세 친구 난게 퍼브 던조히. 다 잡아 세리.

다지 시바기나 다치나 몽부제가 소소가 다뇨가 초아가 차진도도 레드 세바 해줄라 통신도 도나 시발리 거기가 산노그 휴가 로졸라 다스가다 통신도 도나 메요나 루인소 효리가 닌카야 힘감 다친소 로소 조니도 로소가 해대다 왜 힘참바세 중나 뉴욕의 양다빙아 흔저지 람부토라 휴토힌가 가시 친소로소 타히 양다보도 외힌 참보지 말이나 뉴욕의 순정아 차롱용제라 휴지인겐바마지 타완나 공힌겐바마 언자시힌가 다지시바이나 친소로소가 타히 양무다보도 참보매비가 난처 조 현세가 흉니 온도제지디가 뜻 담본 자이나 파마가

0: 아니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라 접전을 다 뻗던 그지때 같이 버리고
1: 오마시 제티 그거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빼는 요 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지 오게
2: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와다 니지 친구 로 총총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 총 시지인
0: 야몽가 너 dūna ngā tō tsāngmī āku līpōng kī lō jē tsēm jē ngā māmā lā xiām dē chūwī lā nā mī pī chūyab zāng lā lōb jōng sā jī tē rē kō.

0: 야 협부 체리리
1: 바제 도와티지 몬달랭서
0: 어다 거래 도와티 돈 여혈인 거리
1: 제제제 협부 다 고마리
0: 당한 도와지 전제 나지메 용다리드가 다 된서 다 지수 강라에 나가 도와티 미제 제겠더니 그거 다 도와 지돈 여혈을 거
1: 제제 협부 고마리딩 도와드 파 갈레 갈레 뇽스 파티한테 좀아 바게트 거서
0: 테레 고마리

0: 야 조고 다나 게 마론 살로 조스리 소리 다들 내가 그때 당부 돌리래 달라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제제제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디 키사 안 거고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크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고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지
2: 요
1: 주마 깨지
2: 주마 깨
1: 때 모로지 세계 야 그치 니 뜯어
0: 보면 돼 루샤츠 빠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 되지
1: 오늘도 힘버렸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좀 도망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대 보면 더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Rirenius drink the churchyard.
0: Cotremazome, Pomozo de Latamongo. A Kimoso credit is a mob in your son, Tulma.
3: Ridicola, Tola is a
1: Tola the Churk, that thing was a low true, jilting Tomon Honor Tri.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mare chose you, Regering a Ki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am Boricoya. Ridit is someone, the Satu Zuchelsa. Tis and our limited Samaton did Tola in your Carutulamale.
3: 제제제 다 꼭 조지 드려야 하고 사서 좀 보더랜드라 더 출라야지

체근노니 티닝바 오라키지 르키 바티 저그레세 아레 딘딜로 진주 저그 진주 라티기 드피그 라데지 체드 카레세 바이나 르세데 단디가슬라 미서 효기야지 카레세 바이나 니바 어양 저 히비가슬라 어양 히비가 양다지여와 진데그 체근노라 양다지여 양란도 그 아니 자칭데 그노라 미서 그코 니바 간데지 냉겨레세 바이나 어양 저 히비가 양다도 드피 땡겨레스 드피 대가야로와 신데 드그여레스 원나 드피 땡땡그여나 강히 드바레스 바이나 오야 미 강야로와가 타야나 미 강야로와가 죽데 아니 진주그 제바 라이 데라 영진이바 협지도 여르위 아니 라키지 르히 라니 체트 드그여로와 데이디르 타 양다드 그 강땡그여레스 데라 라키지 르데 라디 체예바 마제스 어 마저위게 콘디케베게 진주게 제파 라이코르니장 깐디 라데지체 예레스 데인데 양다데게 라크지 르 라데체바 마제 라이코라야 아니 라데지체 라데지체 임바데 드바레스 데네 임바야자 니바 어양 자르키베게 양다데게 아니 라 라다데요 아니 라데지체 임바데 드바 드바레스니 당안조 베지 다제 켐보고는 다 수도 변경 라서 봐 키바 파체 봐 지게 어 양란데 드피테 예바다 간드스나 아니 자양 라디 지 봐 드바데 예그요 된 되그요 또 공그요 대양한소 수도 변경인 제비 그 저지 마틱 틴지 그 나니 난데라마 내용 비가슬라 자신들마 내용 비가슬라 간데진 되요리스나 치퍼찌녀드 민터 제파 라이 저테 니파 확버다바탄 양 라이 데니 치벌 시발라 의정 여비 르히 숨스 왜 딘들 치벌 마셰니 치벌 찌그 농원다 땅 야바이나 확버르 히비가슬라 라단드 라뎅체리스 다 치벌 카가 셰비가슬라 아니 라키지 르스는 달라 우자 오야 양진이 바 라키지 르자니 아니 라뎅체테 뜨고요레스니 오다 더스 코링인데 메디 딘는 달리스요 다 딘상라 강민 타나 선반니 데라 알르니바 자르세야 칭제스 강민 타나 선반니 데라 알르니바 자르 네가 강시 얘기거리잖아 강야 루와 민그 타 강야 루와 민그 뉴크데 아 아니 강민 타나 선반니 선바세야 데 진주 선바리 강아 다 이비까지 진주 다 들은 거야 데는 강야 루와 민그 타 안주디 진주 그 선바 다이 니바 여바 데라스 데라 이비까지 데데 다이 들어와 데라 알로 닝바 자르르 시비가슬라 베이지 양 야나 베이지 알로 닝바데 협치 아기 요데 자르위 아니 라딩 체 컨트라바레스나 다기 더스 야데 저바르 워디인들 자친데가 라딩 체 그놈아 아니 라딩 체 다기 더데 땡겨 진주 쥐여바가 나니 진주 섬바 다이그 주피게 라딩 체 다기 더스 오다 저바르 드니 유바 그바 니짱 떼스 안데 다 유바 그바 니짱 떼스 안데 그 컨땡겨레스나 진주 쯔그 이봐 강아 다 나세 그 나라들인도와 진주 쯔그 이봐 나다 아니 그바세 아니 진주 쯔그 너니 그바 강아 다나 바마 라라세 라라들이 딘 진주 그 이봐 나다 진주 쯔그 그바 라 더니라세 어야 이봐 그바 니정대세들 더니나 공그 체드다 나이 비그 양 에오 이보라서 봐 강야 마저와 아니 아 나다 라 이게 런유 위정대의 희비까지 위대가 이게 코란이 위 대라 얘들이 양라서 가야 마저와 아니 나라 란이 위지 아니 라딩텐이 땡겨레스 딘는 나라테니는 라딩텐이서요 딘들 이바가 방이 장대 희바가 자신들가 라딩 체근은 나라 어때 되니 땡겨 딘들 어떤 돌나 공도 희비가 저 동야바이나 사케지스 라 라케지즈 다케지트 드니 나라지 다 깜들 자치기 용 니스 용더거다 니스 땜바데 다 라데기치 주보데시 어서라저 더 나라스니 오치 주보데 다 외전 디가슬라 난소 진데 그 아니 끼자고 좋아하고노나 아니 베시에다나 똥이 겸비거든이 딱히지 또 희비게 라데기 쳇데다 자치 랑고노나 니스 마데발 난데 간다지레스나 내가 난소 공고 랍디 가슬라 라데기 치주지 요바게 나니 아 드니 또다데 아, 다 니슬코 용근노 땡요 말와 용 맞대나야 다고 된지 토피 왕땅이 말이 와 고 된된이 봐야자 니가살라야 라디까지 또 난이지 아니 된지 토피가 다 미기 짱바

0: 워거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 세테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테 모기 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토소 몬티아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땡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스냐레 징가 마히 초드토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토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구 넘바 아니 나 신영아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타 타비통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디 전화 쇼다 니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0: 야야 통화 년 된다.
1: 제일
2: 예수 축제 예수 완지 축하소네 가서 뜨셔
0: 야야야
1: 제일 예수
3: 축제
1: 예수
3: 제일 예수
4: 고조 고조 주부주 자유 자유 기다

0: 소만년 효조효 아 비타반능 등할띠다
1: 아구 자동 제 니가 좀 뭐야 자세시오
0: 야야야 센다미 야 인다
2: 제니 쌍
1: 아구 자동 저거 저거 아기 쇼드는 요시효 엔티다
0: 어 그 젠즈마
1: 자동 저 여보 많이 나 다 먹고 된티다
0: 근처 친 야야 땅은 누구보다
1: 아구 자동 저 갈리시도 네 지스 삼다
0: 저랑 로드르치야 사람 맞지 맞다는 탄도 오고
3: 저야 먹고 다 저런 요시 후이디 저 니고 잔다 깨자 드리시만 더 무슨 너시들이 저부 조스
0: 저랑

0: Gazon.
1: Go.
0: Por que dole?
1: Oh, na kana la por na ina ke ba kara zen ron la go. Oi, ma chen. Na kyu dis lu ro do ya.
2: Ya. Oh, ge chi. Ya, ya. Ya, ya. Ya, taro nyong zin do. Ya, ya. Taro nyong zin lo do.
0: Ya, yin da.
2: Ya. Ta taro nyong zin lo do. Oh yes. Oh yes. Ya, ja zhu tong. Ya, ja zhong. De tong de.
0: Ya, ya, ya, tu ji qi. Ah, ya, tu de nyang stang da.
3: Oh yes, oh yes. Ah, cha du ke.
1: Ja zhong, de de. Qiu de pei ji ba le zong hu quan de, zu bu qing ju le de, me pe de du qian bu sa fen de ji ya jiang de xing ge.
0: 对对对，何姐，可得多给了几杯，没钱钱是多钱不点了交通嘛个。我也可得，大都不包括你个，其中一万七七三门个。哈哈哈哈哈！呀呀呀，当我是来啊，高总交上点了地的。
1: 我有，呀呀呀，休假啊，开了要丢多，多钱不进够好，趁机要了再去么子。高总，
2: 走走就多少多的。
1: 加重，破旧。加重，加重，就不没晓得，都那边加重许多。呀，
2: 又不是，都得加重多。呀，一个，接你送。我给你，给你。加重，加重，
1: 就不没晓得。加重，共产党的性格。加重，加重。
3: 가송 자중 치료해 돼.
1: 토팅. 저 올리올리야 효도. 자중 메션 챔프 포드가.
3: 저번 매번 보신 저보. 호체.
0: 어.
3: 저번 내가 그사 니스코.
0: 어요.
2: 야, 난 로초. 내가 그사 니스코.
1: 자중. 자중. 저 치료해 돼. 야, 치료도. 자주
3: 매봐 매봐 저봐 대쇼도 저봐 대쇼도
4: 파스파유 저 파스파유고 내봐 그사 니치드 가나티
3: 매봐 렌사 베디
1: 매봐 주부 주부 자주 루에루도 루자치리 자주 나스드는 리레슬레 가시 코그나파 마위나 띵아다소
3: 가송 가송 초파 세니도
4: 초파스 봐 줘고 네바 그자 니체도 커마 줄라
0: 예 네바 그자 니체나 예
4: 야 야 자식고 갈레인고 아
3: 갈레인도 갈레 멤버 가나 그그레
4: 가나 그그레 지쳐들래 조서 개체 뉴스 칸을 시쇼
3: 가송 저 톤지 친구가 저버대야 저도
1: 어 왜야 왜야 자중 저 들으시야 저 지지래마
4: 갈린고 갈리 어야
3: 메바 자중 치라신 거
4: 다다 소히 히삼은 거 ngoge ge nyu xue xie ji de zhe wa qi xue jin ni nyu xue xie le de zhe de jie ni ge zhe nyu xue kan ge qia jin ma ji xin bu zhe mu ri guo ni ni da zhe zha zhe ni de ne ba ge guo guan za le po ni le chan zhe bi ni ka qin bu ri de ge chu ge ge zhe wa qin bu mei de ya sa ge
1: a ten zhe yin ji ma ku ji ji zhe ma
4: ge le ngan ne ba ji mi ge de jie dai zhu guo
3: 你这钱不挣个哪安排学？高总，大家忙个多，家中没菜弄了，家都忙不娘菜来着的，光叫个客人过来的，我忙过来。
5: 切，切，小宝，小宝，
3: 你这里个，高总全交不对头，家中真把水的。
1: 자중 자중 저보 쳐쳐 토팅 쳐쳐질래요 우리도
3: 어 레트 레트 레트 난 저번 저거
5: 샤오바 샤오바
1: 자중 샤오바 다섯 니 쳐득
3: 야 쳐크대요
1: 어 야 야시 야시 자중 야 쳐카 공수 통도
5: 미미
1: 오야 야시 야시 자종 초카 공수 통도 갈래 갈래 인고 야 도대체 저 인고 자체니 갈래 갈래 야치 자루시야 오야
5: 다미 미
1: 갈래 갈래 통고 니초 나 야야
5: 가송
1: 아
5: nga ta nga pachi nusa mtho ma ye ta pal pe ma ton tro mon bo che su chure ta nga chong ba lu pa ya chi mang ga ri de sho bo sho bo chi mo cha de pa ma ton ni mi nga 아센트아침본가
1: 자동 초계자 단두드니 마시에도 무기상의만 다산존 센주라사시자실리미라 다루 샤볼 베르보모지 남한린자실리미라 자동 초치지레마 자동
3: 다땡오마레 자동 초센대보시 니소저도 군초군거리 ngoma gore
5: dang ha so la ron ta nyo re ma la ron no yi mu se chi to ma nga so te ngo la
3: ya ja dong chu chu tong do ya ja zi shi do o ya ya ga zong nian guo de ya di zi tuo ji do
1: o ya o ya ya ya
5: 당아서 대머라 캘린치지티 조체 유스리 나 나셔서나 나 품바티 야나우체라 비르 더 나셔랑에 런던엔도 처작다스 거리 대등이 알라로 지냐딘 이제 영샤체리니야
1: 자동 드니 마조 드니 마조 저 지지레마 저야 자오리 다른 거기 단지 냠베 하산 조그리 되게 단지 쪽 킬렌 사도 말이라 저 깨자 든디엔 가지오 마코
5: 가서 다른 샌도 마치 말로 치다는 마음이 힐레 다 뭐 가서 건 자 뭐 등단을 좋으니 머룩 치수지 머리 인자 쳐받지다 뭐 타이나가 가신 것은 난 너도 자동 배우기 진로도 약 블라운드 레드 당하신 나가 이제 받지 미 당하신 나 치수지 혀버야 가서 당해 혀버 흐를 집에 린다 대흐르 인지 미지 여보도 여보다 열었죠. 도대 가서 진진진 말로 알아로 이제 동으로다. 나 이제 미치자 냥고서죠.
3: 어 조르자 좀.

0: 家中安全了，容嗦来东西了，这个。
1: 제제제 땅에 저를 산히 토도 제데 저 생도시나 챵편이다 자종은 촌은 원주 영마래 가스 저 멜레히지레나 여보 간대야 그래
0: 자디 제데 니 자종 체스토 스캐딘트 인가 뭐지 제가 인자와 하마고
1: 다 동보시에나 다소 멍어지 깔리디 你现在找家中。

0: 더부만다 아빠 저거 콤바지라
1: 말이 말이 번데 카데모 치르고
2: 다선 자중 여러시나
3: 제제 최근로존 자중 노식 다중노나 자중 레와티 인다다바 마치 콘직 된지 바라라 로 대부 윤저다
1: 졸레 졸레 다다초라 장주대비 로상께 자주나게 센소셰 토레
2: 자중나히다 다송 대하진 신강제 되셔 자자자제 되셔 더 자중그래아래 근족된다 춘춘들이겐 자중주주의 효만
0: 아빠 저 추종은 달라 아까 아빠 추종은 달래
1: 오, 불러줘.
0: 응.
1: 아빠 그런 파이 쟤들 때 강우 얘들.
2: 근데 제가 뭐 아빠 준 전부 기타 파이 좀 맞지. 뒤뜨져 오는 건데.
0: 아빠 지존. 자존 주실라. 자존 주시는데 아빠 저 최종 건들라.
2: 근데 말할 거 아니. 자존 존아. 파스 샤부 야모 마지어르테레
0: 제 아까 자정 오긴 야바 모 안에 치르라
2: 버
0: 응
2: 파스 노버
0: 응
2: 자정 타 림보 마치사 베슬르고 다 코총 와마 코스카
0: 응
2: 다 초 제모 제소 뛰도 파나라 뇽모부 마냐비 제모 진킹카 뭐 파나스고
0: 아빠 아빠 펀드 치르라 펀드 수 잡아마르까 나슈 치스쟁거라
2: 댓글이 가미 수 잡아
0: 야 아빠
1: 노선 제보 친구 차딩 다 어 가서 저 드라마를 찾고 저 레틀레
2: 어 그 가서 온 그 길고 다 드라마다 야 파티 님이 찍힐 나 군 혀서티 나스 녀었던데 보인가 보모이나 계시 보모치나
1: 나 보도 보모를 치치여리 조코니 대통령을 렌드라
2: 제제제 맞잔 던지제호 제때
4: 가수 가수 치티다 코지 라바르 리카보디 체니 체일레레
2: 어, 들 다가자래.
4: 야야.
2: 부처. 다한테 다가좀더 파티에 주기 제대로 온지 그 희혈이. 안든 거기 버르가. 딘제도 짜시 탄지. 천사 유연한 매동진이 돌고.
4: 야야 땅에 하고 뛰.

0: 두동 아주 숙불라 사브라랑디 제제 동에 캐쳐 십지와레
1: 제제 동에 캐쳐 버스
0: 어 떠라 사브라랑버와 마 제제 땅 메라 사브라랑버와 야 제제 동
1: 하이다 꾸지 사브라 자로 제비나 땅땅 라디 캐바 캐오레다
0: 용아 다전에 지나게 지나로 제제 동나다 딱다 내게 도움도 미스터
1: 용아 용아 용아
0: 떠라 사브라랑나 메라 사브라랑나 키랑 쪼라 잡아 십지 두
1: 쪼수
2: 쪼우궁
0: 我那人俺就从那前面那村主里啊，回主那就人家儿子，一毛钱。他当俺是那么就干这些的上班，干这种家里来，吃这些不就完了呀？
1: 干这种家里来，吃这些。
0: 哦，这当前呢，明年看最多的上班，干吃不吃不家伙了呀？
1: 俺来干吃不看这些都对。
0: 俺这家伙天天啥呀？让开的可了，大把人是俺做康贝不长的，肯定有钱。
1: 天天他们开的毛都这个，你有这么重啊？
0: 他肯定没有么差生。
1: 이네처럼도지딱빠르신아저캄베고담라치자당이도가야처음에배게지마시오키불이야니주도가바지토래마시니랑사트샤치메가자가치메 어 자르시나 쇼다야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쇼다
2: 괜히 뭐 이거 차셔. 근데 저랑 저 키 딱 빠르신 남자 강대 보담라. 진짜 되게 누가? 내 처음에 되지 마시오. 히볼이야. 내 주도 가라지도 그래. 멋있느라 사투시야.
3: 재미가 지금.
2: 지금 해. 재미.
3: 재밌다.
0: 내 레모도 가야니.
1: 오늘 딱딱
0: 볼게
1: 무조.
0: 딱 갑자기 저도 깨치면 잡으러 봐.
1: 와라 와라.
0: 양 가로지 이제 깨치면 주시 뭐 잡으러 야.
1: 가로지 이제 깨치면 주시 잡으러.
0: 어. 맨날 네가 지금 뭐 김도 가고 싶어지게 나한테 짱맞이기 와대. 푸시다 보면 저 가로 지기도 나.
1: 그렇지.
0: 춘주 씨 뭐 짜그러냐.
1: 아니, 군이 계속 근데 시작하지 그래.
0: 이래서 같이 그래.
2: 아. 난 가르치 대뱅에 겨꾸뱅이야.
1: 나 뭐 찾지? 요 니는 거죠.
2: 루다 뒤에 가로 지봐. 뭐 찾아야 가래요, 래.
1: 제. 정말.
2: 어.
1: 라틴 제 인체라.
2: 아.
1: 나라 시험지 거기.
2: 까발라 니 스토리.
1: 뭐네, 이. 아니, 찬스 자게.
2: 찬스 자게.
1: 어.
2: 영아.
0: 네, 깨준주 심장고도 와.
1: 뭐지라? 링게나 미니 요 말이.
0: 어.
1: 미니 깨지 고통 요 말이. 파룩치시지 깨쳐서 요제 시엔 나로 인.
0: 깨쳐보자도 딱딱하고 되게 말해, 아니.
1: 야해다, 나 제 말했어.
0: 어. 깨라서야.
2: 아! 난 가르치 때문에 왜 깨우고 말이.
1: 난 못하지, 요 누면 줘.
2: 녹통에 가로지 마, 못하게 가려야 해, 아니.
1: 레. 가만! 나한테 이제 인제라.
2: 아,
1: 나랑 쉬우지 거기.
2: 너만 아니었어, 언니.
1: 뭐네, 이, 너니, 차서 자게.
2: 차서!
1: 어!
2: 영아!
0: 두수 지다, 가로지 니 소리 좋아 말해.
1: 언니, 가르쳐 봐요, 그래.
0: 강아지 니 잡아라.
1: 뭐네, 이, 깨져 시에다, 아니, 깨져 쉬워도 갈라.
0: 이거 좀, 등동 안도 미펜수 깨져 시에도, 깨져 퇴다 시에 시에 그래.
1: 야, 깨져 퇴다 수 시에도, 언니.
0: 빼나, 아자라, 니. 세종 난 세뇨가 치마로 와.
1: 어로 와.
0: 딱 군이 톡소나 깨자 망아지 퇴발이야.
1: 아래 군이 계속 간다 시에도 해.
0: 다시는 군이 세뇨냐 아자라니.
1: 용아.
0: 이다. 하지 도망 나르도가.
1: 어찌 아자 양재 나르도.
0: 어.
1: 세스가 세배.
0: 어 세뇨가 용비.
1: 어찌라.
0: 그래서 그래. 세종 난 세뇨가 면 두둥녀가 용하래.
1: 어찌 빼세 시배.
0: 어 빼세 대스녀.
1: 어찌라.
0: 라바 빼세 그제 빼세녀 맞아. 그래서 그래. 계속 퇴발을 다다.
1: 당원에 대사 남씨 정보 교차도
0: 와라. 대사 남씨 정보 교차도 와라. 남씨 정보 이미 상에 하고 오라 봐라.
1: 어디 게라 부르베?
0: 어디 게 부르다라.
1: 너니 모두 방원에 정보 심부차도 와.
0: 심부차도 돼.
1: 어디 심부차.
0: 그래서 그래. 네 보고 알레 빼고 멤버 안에. 너니 이제 심부차고 해줘.
1: 원에 수습밥을 잡으시고도 와.
0: 뭐랑 밥을 잡아도 돼.
1: 너 그러시르자.
0: 신사체. 그래서 그래. 뭐랑 밥을 좀 해보지. 김새 쪼라 좀 딱딱 되게 그래.
1: 아치 땅아 계속으로 시에 도움도다
0: 시에 도움도라
1: 제만 아 로고디 됐다 모심디 제 투네네 계속으로 시에
0: 그제 마셔 봐 근데서 고개라
1: 아니 계제 시에는 잠깐 퇴버도는
0: 계제도 퇴버할 때 미남이 빈주인 제와 천배지도야 마시네 뒤에 켜니 엄마
1: 네 딱다래 도달라
0: 로
1: 그도 맞고 그저 땀내 카시에 나로랴
0: 응
1: 시에 첩첩 쉬운데 등도와
0: 네
1: 나게 진짜 기가 아니
0: 네라
1: 응
0: 영화 다치는 드링에 대야 자나가 첨시 당체제 배세시 당초
1: 오지 징주기 남배터 내려와
0: 어 징주
1: 야구 시험이 뭐 남산이
0: 다 쓸라진다 동동동동동동 태태태태 당 나도 어디